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4: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5: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교통정보
7: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돌발 상황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노고산 2터널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로 고양 분기점에서 노고산 2터널 사이 8km 정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광교터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이 시간 1시간 전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도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 2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서울 시내 강남순환로 수서방면으로 서초터널 안 1차로에도 가고 있기 때문에 뒤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고 여파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부간 선지하도로 일직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함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가 진행하는 함춘호의 폭성 담당 PD 김현호 PD입니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글씨 참 잘 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칠판의 판서를 꼭 그 친구한테 맡겼고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편지를 그 친구에게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는 아이도 있었죠. 글씨를 잘 쓰는 것도 그때는 참 부러운 재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손글씨를 쓸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메모도 휴대전화로 하고 편지도 메시지로 보내고 기껏해야 카드 결제할 때 사인, 심지어 그 사인도 그냥 대충 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가끔 누군가 손으로 쓴 글씨를 보면 괜히 눈길이 갑니다. 조금 삐뚤빼뚤해도 그 글씨 안에는 쓴 사람의 손길이 남아있으니까 말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꾹꾹 마음을 눌러 담아 한 글자씩 써내려가듯 그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첫 곡은 송창식의 이슬비였습니다. 저희 함춘의 복송에서 비가 오면 거의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곡들이 뭐 비의 나그네, 비와 나, 창밖에는 비 오고요. 이슬비, 이런 곡들 돌아가면서 나오죠. 송창식, 그러니까 비가 올때 말입니다. 혹시 좋네요. 근데 가사를 듣다 보니까 후반부에 밤새도록 막 비가 내려라 이런 부분은 아,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요즘에는 또 갑작스럽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큰일을 많이 겪기도 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좀 적당하게 내려라 이렇게 송 선생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뭐 저기 우리 함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역시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척하면 척이네요. 예. 김현우 PD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추노 형님, 빗길에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와, 일산 멋쟁이 주님, 뭐, 다 아시네요. 김현우 PD님, 9월의 첫날부터 지각하시는 추노 형님을 놀려주시죠. 크크크 하셨는데. 아마 지금 뭐, 들으면서 오고 계시겠죠. 오늘 9월 첫날이기도 한데, 비가 계속, 뭐, 밤부터, 어제부터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상을 하셨겠지만 뭐 서울 시내 이거 정체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울 시내 주요 교통 상황을 이렇게 보면 다 빨간색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특히 이제 강변북로 여기 행주대교 여기서부터 쭉 해서 거의 여기 강동구 가는 여기 어디입니까? 영동대교 북단 정도까지가 다 빨간색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함디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올 거니까 요 빨간색 요쯤에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저기 외곽순환도로도 부천 가는 방향은 쭉 빨간색이고 올림픽대로도 그 김포 가는 방향은 저기 강동구 한천호대교부터 해서 거의 영동대교까지 다 빨간색이고 반대 방향도 행주대교부터 해서 한 영등포, 여의도 여기까지는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에는 또 비가 오니까 유독 공사하는 것도 좀 많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파주에서 오면서 차량 두 대가 사고가 나서 그것 때문에 또더 늦어지는 것도 있고 어쨌든 빗길에는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가솔심쿵님께서 그 와중에 또 저의 칭찬을 해주셨네요. 와, 현우 PD님 반갑습니다. 비 오는 화요일, 현우 PD님 목소리와 잘 어울리네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주셨네요. 네. 6832님께서는, 아, 저희 여고 때는 한글 교본에 습자지를 대고 글씨 연습했었습니다. 숙제로도 주어져서 그거를 이제 반장이 거두어가지고 선생님께 이제 드렸다고.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습자지 이렇게 되면 투명, 비치잖아요. 밑에 글씨가. 그걸로 한문 시간. 그리고 뭐 한글 그 이렇게 글자 쓰는 특히 뭐 시조 이런 거나 시 이런 것도 좀 쓰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푸른도님께서 9월이니 가을비라고 해도 좋을 비가 내리고 손글씨로 적은 편지 받아본 기억은 가물가물 스마트폰 글꼴이라도 손글씨체로 바꿔볼까요? 그나저나 동네 우체통은 하나라도 살아있나요? 그러네요.

0: 그러고 보니까 길거리에서 우체통 본 것도 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좀큰 우체국 같은 데는 뭐 당연히 앞에 있는데 길가에는 잘못본것 같습니다. 예. 있던 게 많이 사라졌을까요? 예. 그러고 보니까 유심히 좀 보지 않아가지고. 예. 스마트폰 요즘에는 앱이나 그 이런 것도 보면 글씨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예. 오백이지사님도 저에게 또 안부를 전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 13번째 주님께서 어제 그 여성시대에서 신가촌장 풍경 나왔다고. 여기 뭐 비슷한 시간대 여성시대나 또 이한철의 창호 그 방송에서도 예, 저희 또 신가촌장 노래를 자주 틀어주시죠. 네. 자, 오늘은 음반 자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TBS 음반 자료실. 이따가 3부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준비한 그 뮤지션은 반드시, 예, 함디가 와야 됩니다. 뭐, 그전에는 당연히 올 거예요. 좀, 이제, 살짝 늦으실 것 같고, 어떤 뮤지션인지, 제가 여기 CD를 가져왔는데, 아, 이 CD 들리시죠? 예. 크, 멋진 분입니다. TBS 라디오는 함춘호 복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여기서 선곡표도 보실 수 있고, 의견 사연 신청곡 다 가능합니다. 제가 그 휴일 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며칠 이제 음악만 좀 나가는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인스타에 어떤 분께서 왜 함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노래만 나오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오늘부터는 함디가 나올 예정입니다. 잠깐 지금 함디가 예, 조금 늦게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가 또 멋진 상품들 저희 협찬하시는 분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정선, 박헨, 비가 오네요. 이광조, 비닐 우산과 블루 레인코트.

이정선 박혜는 비가 오네요. 이광조 비닐우산과 블루 레인코트 이렇게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대식구님께서 어디선가 비 오는 날 듣기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또 우리 함디가 없다고 많이 칭찬들을 참 많이 해주시네요. 오랜만에 나와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 소리에 집중은 어렵지만 나지막히 청취하며 동행합니다. 예. 오백이 집사님께서 대체가 가능한 방송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저희 그 함디가 한번 제가 막혀가지고 한번 늦은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 저를 막 놀렸었거든요. 그때 방송에서. 예. 나중에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때는 너가 해라. 이렇게는 말씀 내주셨는데. 진행자 없으면 이제 PD가 또 나와야죠. 예. 그리고 7139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서요. 아이, 또뭐 놀라십니까? 제가 그래도 그 문화통신 하는 날에는 또 이렇게 나오는데, 예. 함춘호의 문화통신 할 때, 한 번씩 들어주십시오. 7139님. 지금, 함디, 비가 오니 조심히 오세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걱정도 해주셨고, 진짜 조심히 오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아까 좀 전에 보니까, 9시 한 30분 정도에 있었던 그 서부안선 지하도로, 여기 사고 난 것도, 일직 방향 성산에서 한 2km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 아직도 처리가 안 돼서 계속 빨간색이에요. 완전 빨간색이라서 요 길이 함디가 오는 길은 아닌데 함디가 오는 길도 지금 빨간색이긴 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 내부 순환로 터널도 뭐 양쪽에 다 많이 막혀 있고 다 빨간색이 많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올때 심지어 이렇게 사고까지 나면 더 힘들지 않을까.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 밖에 함디가 왔는데 퀴즈를 하고 일단 노래를 하나 듣고 와서 퀴즈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양희은의 가을 편지를 듣겠습니다.

함춘호입니다. 아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이야, 앞에 그이 원고를 읽어나가는 그 매너가 아주 우리가 이게 오래 있으면 닮는다고 이게 서로 나쁜 것까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방송이 매끄럽게, 그리고 음악도 좋고, 현우 목소리도 이 비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주차하고서 잠시 앉아서 좀 듣다가, 이미 늦은 거.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우 PD의 출연을 무척 반가워해 주시네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속상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제 자신이요. 그랬습니다. 가돌심쿵님께서 함디, 아유, 지각, 지각, 지각. 덕분에 현우 PD님 목소리 듣고 좋네요. 별일 없이 잘 오신 거죠? 제가, 알람을 꺼놨더라고요. 근데 자꾸 자는데 뭐가 부르륵, 부르륵, 그래서 보니까. 현우 PD가 오늘 아침에 뭐 일이 있었는데 좀 일찍 오라는 문자를. 예, 9시 19분에 눈을 뜨고선 일찍 왔습니다. 일산멋쟁이 주님께서는요, 춘우 형님, 빗길이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엔 김현우 PD가 지각한다고 놀리시며 좋아하시더니 지각을 하셨네요. 제가 좀 그런 게 뒤끝이 있더라고요. 제가 당하고선 빚죽은 못 산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중동지방세 이런 게 있던가.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요. 왠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 우리 구사님께서요. 여기 경기 광주입니다. 이런 안전 문자가 왔습니다. 12시부터 팔당댐 수문이 열려 초당 1,300톤가량의 방류가 시작된다네요. 경기 지역도 비가 많이 와서인지 엄청난 양을 방류하네요. 피었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어제 비가 좀 보이긴 했는데 오늘은 비 내리는 게 양이 좀 많더라고요. 빗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안전 재난 문자 올까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원곡으로 송창식의 이슬비를 올렸는데 가사에 공감합니다. 밤새도록 내려라. 이게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위험하잖아요. 어저께 저쪽 통영 지역에 사는 친구를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거제 쪽에는 그 통영에 비 피해 없었냐 그랬더니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거제에 비할 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장희 형님께서 방송하실 때인가요? 저 동화 방송 때 비가 엄청 내리는데 밤새도록 비가 내리라는 그 곡을 틀어가지고 심화를 썰을 담당 PD가 썼다고 합니다. 난리 났었다고 해요. 그냥 그런 모습을 또 보면은 이장희 형님은 그래서 음악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충청권, 수도권 오늘 충청 비 오는 곳 많다고 하니까요. 모두 모두 피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기분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 시그널은 나가고.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제가 퀴즈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한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내린 비로 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남부지방은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설악산 대청봉, 그 밑에 돼지고기집 자리

모르겠네. 열대에서 이것이 관측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설악산. 야, 이 설악산은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대표적인 산악지역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한번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계절이 바뀌면서 특히 가을에 나뭇잎 색깔이, 빛깔이 붉은 빛이나 노란 빛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붉은 빛, 누런 빛 하면, 야, 이, 뭐뭐 드네? 이러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단풍, 2번 코스모스. 그 앞에 대입해 보시죠. 이야, 이게 드네? 야, 단풍이 드네? 야, 코스모스가 드네? 어느 게더 익숙하실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진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 없어요. 이게, 현우피디 손끝을 한번 봐야 되겠어. 왜 나는 그렇게 문자 사연 보내는데 안 되는 걸까?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장덕, 가을에 만난 소녀, 그리고 장사익입니다. 오메, 단풍 들겄네.

모험에 단풍 들었네. 이런 곡이 있었네요. 장세희 선배님, 음반으로 듣는 건 너무 아까워요. 진짜로 라이브로 현장에서 듣잖아요. 가슴이 그냥 들었다 놨다 마음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들으면요, 단풍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렸다 놨다 합니다. 공연 소식을 한번 접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언제,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함춘호의 초대 코너에 장사익 선배님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주고 계신 기타리스트 김광석 선배님을 초대해서 음악과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 장사익 선배님하고의 어떤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로 날이 확정됐군요. 김광석 기타리스트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뵐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소식도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139님께서 잘 도착하셔서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편하게 듣겠습니다. 현하셨나요? 현우 PD님 혹시 뭐 테러를 가하셨나요? 아이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저희가 말하는 게 톤 앤 매너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야 당신하고 나하고 말하는 느낌 너무 비슷해, 너무 듣는데 나를 듣는 줄 알았어. 웃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함춘호의 문화통신 이러면서 함께 또 수다를 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나요. 현우 PD는 아닌가? 난 그런데 저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야. 자, 오늘 함께 이제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단풍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를 1번 단풍, 2번 코스모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어야 하는데 어느 분께서는 2번 단풍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5694님께서 정답 단풍. 계절이 지난 한여름 더위를 빨리 잊고 싶은가 보네요. 벌써 단풍이라니. 단풍궁 구경 가야겠습니다. 단풍 참휙 지나가요. 모든 계절의 흔적은 그런 것 같아요. 살짝 정신을 잃었다 깨보면은 어느새 그 계절은 저만큼 저를 지나가 있죠. 이번 무더위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098님께서 또 단풍! 지난주에 설악산에 갔다 왔습니다. 간 김에 케이블카도 탔습니다. 올라가니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내 고향 동해에는 고기도 많지, 아주 예쁜 물고기라는 시인과 춘향 노래가 있어요. 내 고향 동해바다. 9784님께서 정답 단풍입니다. 비 오는 아침 조용히 커피 한잔하면서 옛 생각하는 아침 기분. 센치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날참 늦게 오면서도 비 느낌은 잘 감상하고 오는 제 자신이 뭐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참비 내리는 걸 좋아해요. 비 오는 그날 이 어릴 때그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튀면서 그 모습이 마치 물고기가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도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끝 낙수물 물 떨어지는 소리들 보면서 이렇게 더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조용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늦어서 마음은 급한데 차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윈도우 브러쉬로 닦아내면서도 야, 참 평온하다 하는 느낌 받았습니다. 오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출근 시간이 지난 후여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기 오기까지 약, 예, 일찍 왔습니다. 평소보다 한 20분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6832님께서, 암디님, 단풍이죠. 그렇죠. 비닐하우스 농사로 여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저희는요. 한해 여름 중천 대피소에서 자고 새벽 대청봉으로 올라 단풍 대신 일출을 보았죠. 그 감흥은 두고두고 가슴 저 밑바닥에 재어 있습니다 하셨거든요. 보라 동해 떠오르는 태양. 이 노래를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의? 그 다음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자, 오늘은요. 선물 받으실 분한 분, 현우 PD가 올려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8934님. 정답 단풍이죠. 저 지금 설악산 가셨는데, 비 오는 설악산이라 운치 좋겠습니다. 물론, 상상이지만 구름이 낮게 깔려 있겠죠? 영동 쪽은 비가 안 오나요? 그쪽은 또 여기가 조금 다르니까. 어떨까요? 찬 바람이 에어컨 바람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부럽습니다. 여기요? 여기는 기기우선이라 춥네요. 자, 8934님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저희가 정확한 선물 배송을 위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 통영 50년 전통의 강남상에 멸치 주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우 PD가 안 알려주네요. 멸치 먹고 싶은데. 아, 정상이 됐을까? 회복을 좀 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상윤김님께서 1320. 아, 오늘 비가 와서 잘 어울리는 곡, 동물원. 말하지 못한 내 사랑 신청합니다. 말하세요. 말하세요. 받아들일 테니까. 아, 제가 아니군요. 대상이. 김상현 1320님이 시청하신 동물원.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그리고 한 곡도 올렸습니다. 강산의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을.

0: KBS 캠페인.
1: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TBS 교통정보
8: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남쪽 지역에 있던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남 지역에는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북부에는 10에서 최대 60mm, 또 서울과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변으로 성산대교 남단 조금 지난 지점 2차로가 사고 여파로 통제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도 성산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뒤로 잠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보헤미안 감성의 독보적인 싱어송라이터 리키 리 존스. Chuck is in love.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1979년 데뷔 앨범 수록곡 Company를 올려봅니다. 리키 리 존스 하면 경쾌한 Chuck is in love를 먼저 떠올리실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앨범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곡 컴파니는 그의 전제적인 음악성과 짙은 서정성이 가장 처연하게 빛나는 트랙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건요, 화려한 비트 대신 오직 피아노와 스트링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가 만들어내는 고요한 여백의 미학입니다. 재즈와 폭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리키 리 존스의 특유의 그 을조리는 듯한 음색, 그리고 나직한 그 한숨 같은 프레이즈는 그 듣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마저 가을밤의 쓸쓸함으로 물들여버립니다. 노래 제목인 컴패니는요, 함께 있어줄 사람, 동행이라는 뜻을 품고 있죠. 외로움이 길어질 때 그저 곁에 머물러줄 따스한 온기 하나만 있다면 좋겠다는 그 애틋한 고백이 마음에 오랫도록 머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9월의 첫 아침, 이 곡의 깊은 울림에 기대어 쓸쓸했던 마음을 다정하게 다독여보는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요? 리키 리 존스입니다. 컴패니.

좋네요. 제가 동행이 되어드리고 싶은데요, 리키리 존스에게. 리키리 존스 컴퍼니였습니다. 어우, 이 감흥이 잘 사그러지 않습니다. 앞서 1부에서 푸른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 있네요. 푸른돈님께서 지나치게 성실한 추노 DJ를 그리면서 추노 DJ의 기타가 함께하는 이주영, 공책과 연필과 그리운 이 사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자, 이주영입니다. 공책과 연필과 그리운 이 사진. 이 곡 듣고요. TBS 음반자료실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S플렉스 센터에 위치한 TBS.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을, 아니 10층 가면 안 되잖아. 10층은 누구네지? 우리 집 아닌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을 누릅니다. 오른쪽 모퉁이를 싹 돌아 들어가면 음반 자료실이 있습니다. 음반 자료실을 들어서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CD가 있죠. 그 많은 CD들 중 한 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TBS 음반 자료실.

자, 오늘 TBS 음반자료실 가지고 온 앨범은요. 아,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요. 김현식 볼륨 6라고 되어 있습니다. 6집인가 봐요. 김현식 6집 들고 왔습니다. 1991년에 발매된 김현식의 여섯 번째 앨범이자 첫 번째 사후 앨범이죠. 다양한 곡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김현식 6집의 이야기 그리고 음악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CD니까요. CD를 넣습니다. CD 플레이에 넣고 누르면 제일 먼저 1번이 떠오르겠죠? 이 곡, 참, 사람의 애간장 끓게 합니다. 뭐 그렇게 한이 많은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곡이에요. 오테오 작사 작곡이에요. 1번 트랙이에요. 내 사랑, 내 곁에.

이 곡을 녹음하고서 잠시 잊고 있다가요. 어느 낙엽 날이 많이 날리던 날 가을 이 곡이 거리를 막 흔들어놓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녹음을 할때 그때 생각도 났고요. 그의 목소리가 또 가슴 폐부를 찌르고 나의 귀로 들려오는데 아,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오태오 작사 작곡이고요. 3983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춘호영님. 내 사랑 내 곁에는 이 국민학생이던 제게 처음 김현식이란 이름을 알게 해준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은 이후 용돈을 모아 모아 현식 형님 음반을 모아서 들었지요. 정말 불후의 명곡 아니 명반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식 6집은요. 총 CD에는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주곡 2곡이 있고요. 한 곡은 내 사랑 내 곁에는 특별히 또 연주곡으로만 음원이 수록되어 있네요. 마지막 곡 우리 이제는 김현식 하모니카 연주로 함께하고 있고요. 사진이 분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만 작가 김중만 님이 사진을 찍으셨네요. 어쩐지 제가 찍은 사진과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결은 다르지만. 아, 김중만 작가 찍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갑자기 그분도 보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 앨범에는 편곡으로는 사랑과 평화 출신이기도 하면서 위대한 탄생의 초기 멤버 송홍섭 밴드를 이끌면서 연주, 음반, 녹음해서 탁월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시죠. 현재도 베이시스트 송홍섭 씨,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기타리스트 최이철 씨,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타리스트 김종진, 이렇게 세 분이 편곡을 함께 했습니다. 김종진 씨와 김현식은 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보컬과 뒤에 백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연 때 이렇게 만났죠. 만나서 함께 인연을 맺어가면서 많은 음반을 냈죠. 비가 내리고도 당시에 함께했던 키보드 연주자의 곡이기도 합니다. 레코딩 엔지니어는 최세영, 최병철, 성지훈. 이야, 최세영 씨는 최세영님은 그 돈이 있어야 간다는 동부이천동의 서울 스튜디오의 오너이시기도 하고요. 아니, 오너가 아니지. 오너의 아드님이시지. 아버님이 다 물려주셨으니까 당신이 오너신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의 흐름, 음악의 사운드의 질감. 뭐 앞에 최세영 엔지니어께서도 그러셨지만 이 최병철 씨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음악에서 드럼 소리를 아주 탁월하게 만들어내서 이후 많은 드러머들의 그리고 녹음실에서 하나의 예시처럼 음악을 만들어줬던 최병철 엔지니어입니다. 이어서 요즘 뭐 많은 가수들의 음원, 요즘 음원이죠 거의. 음원에서 마스터링이라고 하죠. 최종적인 단계에서 탁월한 그 디자인을 뽐내고 있는 성지훈 엔지니어가 당시 레코딩 엔지니어로 함께 했고요. 표지 사진은 김중만, 베이스 기타의 송홍섭, 그리고 드럼의 배수연. 제 처음 21살 때 녹음할 때이 형님하고 녹음을 했거든요. 당시 딱 오셨는데 무슨 가방이라고 해야 되지? 뭔가 알수 없는 가방을 하나 탁 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드럼의 연주에 필요한 스틱도 있고 헤드폰도 있었고요. 페달이라고 하죠. 페달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서 야, 저 사람이 배수연이래. 그런 거 있죠. 야, 저 사람이 함춘호래.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봤던, 우리 대한민국에 나온 걸출한 뮤지션입니다. 배수연이고요. 그리고 이건태. 이분은, 기억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윤술 밴드가 80년대 한 중반쯤에 아름다워라는 곡을, 초반이겠네요, 초반. 아름다워를 연주할 때, TV방송에 나오면은, 드럼을 얌전히 앉아서 안 치셔요. 우둑 우둑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연주를 하셔서 저분은 말을 타셨나 했던 생각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요.
아, 드럼 연주가 또 이분도 탁월하십니다. 배수연, 이건태 이 두 분은 거의 비슷한 연배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곁에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드러머 전태관 씨가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아, 참 좋네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낯선 무슨지 따따리란 달 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그 드럼에서의 어떤 이의 꿈. 이때 드럼 소리. 이때 드럼 소리를 정말 연주를 할 때 아주 드럼 소리가 저렇게 탱글탱글해도 되나? 라고 할 만큼 아주 탁월한 연주력을 보여줬던 연주. 자. 그리고 기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에는, 아, 이분. 일본 교포라고 해죠. 제일 교포. 일본 이름으로는 아라이라고 저희가 했고요. 한국 이름으로 박청귀. 그 김한선 씨의 음반 토요일 오후인가요? 이 곡의 작곡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김종진 씨가 기타 했고요. 최희철 선배님이 일렉트릭 기타를 이 세 분이 했고 어쿠스틱 기타의 함춘호. 오, 이야 좋다. 어쿠스틱 피아노 하고 키보드라고 합니다. 피아노와

전생 키보디스트 최태환 씨, 그리고 11월에 연주자 김효국. 그 오르간 중에 그 하몬드라는 오르간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김효국 씨, 그리고 송재준 씨가 건반 파트를 담당했습니다. 녹음은 서울 스튜디오, 그리고 아세아 스튜디오, 송 스튜디오 각자 했네요. 서울 스튜디오에 최세영 엔지니어 계시고요. 아세아의 최병철, 송 스튜디오에 성지훈. 이렇게 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는 그건 거죠? 돈을 누가 댔느냐? 돈댄 사람이 김영님이시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네. 예, 참여자 크레딧에 이 순서는 뭘까? 가나다 순도 아니고 앨범 참여 순일까요? 많이 한 사람. 분명히 이 자료를 당시 프로듀서였던 송웅석님이 내셨을 테니까 당신과 먼저 한 사람들을 쭉 앞에 올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이순 아니에요, 나이순. 나이순 아니고요. 나이순이면 제가 저 끝에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나이순 아니고요. 뭔가 마음이 가는 수선 것 같습니다. 푸른덧님께서 오늘처럼 비 내리던 봄밤. 내리는 벚꽃을 보며 야간 경계 근무를 하는 듯 하는데, 누구인지, 아마 고참이었겠죠? 내 사랑 내게태를 부르던 기억이 총총합니다. 막막하던 그 시간들도 돌아보니 추억이 되었네요. 그랬군요. 야간 경계 근무를 서면서 들었던 내 사랑 내 곁에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푸른두님? 2번 트랙 갑니다. 김종진 작사 작곡, 나의 하루는.

매력 있는 레게 리듬의 곡, 김종진 작사 작곡, 나의 하루는 함께 들었습니다. 아, 좋죠. 자, 코러스의 종진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는 반가움이라고 하셨어요. 예지아빠빠님, 맞아요? 종진 씨 맞아요? 아, 그러구나. 그러구나. 그렇구나. 받침이 어디 가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 목소리 느낌이 김종진 씨네요. 이것도 어떨까요? 이 곡은 원 작곡자의 목소리로도 자주 접하게 되는 곡이에요. 아, 좋죠. 이곡 들으면 가고 싶어요. 3번 트랙입니다. 사랑아 평화 3집 리메이크. 김선욱 작사, 최희철 작곡이에요. 겨울바다. 들어보겠습니다.

트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이 곡은 4집에 들었던 곡을 다시 수록한 거라고 하네요. 정보에는. 김현식 하모니카 연주곡. 함춘호도 김현식 트리뷰트 앨범을 할 때 이 곡 연주해서 올렸었죠. 녹음할 당시 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곡 참 멋지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기타로 연주했던 한국 사람은 제게는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들, 하모니카, 뭐 색소폰 이런 악기들이 직접 사람의 손길이 닿는 그런 느낌들은 뭔가 사람의 감성이, 감정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아련하고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9934님, 오랜만에 한국 사람 하모니카 소리도 너무 좋으네요. 오늘 날씨와 아주 딱이에요. 오, 지금 밖에서 운전하고 계신가요? 자, 조용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한국 사람의 음악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부럽습니다. 틀고 얼른 차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나? 예자빠빠님, 와, 한국 사람. 이 국민학교 때 처음 듣고 그냥 눈물이 떨어져 버린 한국 사람 듣고 부모님께 하모니카 사달라고 저들 조르던 초등학교 때요? 예제빠빠님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감성이 풍부하시군요. 이 곡은 어떠셨을까요? 김현식 작사 작곡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이 곡은 2집에 수록되어 있었죠. 2집의 노래를 편곡도 다시 하고 노래도 다시 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느낌으로. 2집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처절하다 그럴까? 사랑했다는 느낌을 너무 처절하게 했는데 뭐 이 곡은

완전 뭔가 관망하는 느낌이네요. 사랑했었어. 그런 느낌으로 들렸던 곡입니다. 사랑했어요. 자, LP를 올리면은 이렇게 해서 A면이라고 하죠. 첫 번째 음반은 끝이 납니다. 잠시 바늘을 올려놓고 테이블을 딱 꺼내서 천으로 닦습니다. 닦아도 이게 요령이 있던데. 저는 어떻게 닦았냐고요? 보통 어릴 땐 그냥 러닝 셔츠 많이 입었죠. 면으로 된 거. 야, 그걸 쓱. 비면 올려놓습니다. 첫 곡은 이 곡에 나가죠. 김현식 작사 작곡 추억 만들기 듣겠습니다.

곡들이 아라리아라리 다 추억이 담겨 있네요. 각 곡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6집은 전곡이 다 히트곡입니다. 곡 하나하나마다 다 사연이 있고 이렇게 했던 곡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노라니 그때 생각도 나고 곡에 대한 추억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한곡더 들어보겠습니다. 6집의 마지막 신곡이에요. 이곡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김현식 작사 작곡 사랑 사랑 사랑.

김현식 60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10번 마지막 트랙이에요. 우리 이제 김현식 하모니카 연주고요. 김현식 작곡입니다. 30에는 가창 버전, 연주 버전 두 곡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연주 버전을 60에 다시 수록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에요. 오늘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아, 전 내일 이 시간 정확히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본 날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 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진입해서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지하도로 2차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는 돌발 상황도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순산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으로 안산 분기점에서 팔곡 분기점 사이 4km 구간 정체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오산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어서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천안 부근 고장난 승용차 세워져 있고요. 이후로는 서울 다와서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실장급 교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됩니다. 한국이 지난달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09% 증가한 466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8월 수출액이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0: 7월과 7월에 이어 역대 3위 기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 만에 무력 공방을 재개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2.83% 뛴 배럴당 85.7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장 대비 2.71% 상승한 배럴당 90.4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모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시작으로 7, 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이어 오는 9일에서 11일, 14일에는 대정부질의가 열립니다. 정기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시작해 3주간 진행됩니다. 입법 경쟁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 지난달 30일 발표된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기간 예정돼 있어 여야가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맨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장관 후보자 6명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중에서 지명철의 영순위가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을의 시작을 맞아 오는 5일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제4회 서서울 호수공원 수변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메인 공연엔 재즈 삼중주 쿠엘 오트리오, 여행 스케치의 남준봉, 해바라기, 마로니에 등이 무대에 올라 추억의 명곡을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명상, 한방, 미식, 뷰티, 문화예술 등을 아우르는 서울 웰니스 관광 10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선은 52곳, 맛 17곳, 멋 31곳 등 3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날씨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5에서 40mm,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10에서 6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인천 27도 등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3도의 서울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9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가희였습니다.
1: TBS 캠페인
2: 나 감기 걸렸나 봐.
3: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4: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5: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 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 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송파 부근 4차로와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차량들은 도로 위 안전지대 쪽으로 옮겨서 처리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밀리지는 않지만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으로 중부 1터널 부근 1차로에도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작업 한창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진입 구간 달래내부터 양재 사이 반포 사이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서초 나들목 사이는 잠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장차 지점 뒤로 청담대교부터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딱 10분만 더 있다 하자. 정각이 되면 진짜 시작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조금씩 미루다 보면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훌쩍 지나가 버리죠. 연초에 세웠던 계획도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9월이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진짜 시작할 때입니다. 계절도 바뀌는 이때 미루어뒀던 일 하나씩 꺼내봐야겠습니다. 올해 남은 넉 달 알차게 채워나가시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은 서영은의 비 오는 거리로 문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머니특별시 9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비 소식이 있어요. 저는 어딜 가든 비를 몰고 다니거든요. 휴가를 가도 비가 오고 제가 밖에만 나오면 비가 오고. 근데 지금 그 중부지방 위에 길게 정체 전선이 걸려 있어서 비가 계속 오는데 이제 오후에는 그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55에서 40mm고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10에서 60mm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빗길 미끄러우니까 안전운전하시고요. 또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이병호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문나영 팀장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병호 팀장입니다.
0: 왜 성함 말씀 안 하시려고. 같이 좀 맞춰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근데 벌써 9월인데 두 분은 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2: 네, 저 솔직히 연초에 계획을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세웠거든요.
0: 아, 거창하게?
2: 네. 근데 절반은 전부 다 흐지부지 네. 다 없어진 상태이고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이제 절반의 성공을 했습니다.
0: 오.
2: 네. 그래서 아직 4개월이나 남았잖아요.
0: 그렇죠.
2: 남은 4개월 동안 목표했던 몸무게로 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0: 그래도 여름이 오기 전에 절반에 성공을 하셨다고 네. 하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병호 팀장님은 계획 세우신 거는 잘 지키고 계신지?
1: 네, 저도 올해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건강검진 받았던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그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외에인지 좀 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슬로우 조깅 요즘 유행하던데요.
1: 아, 그래요?
0: 천천히 좋아요. 뛰면서 그 심박수도 네네. 좀 올라가고
1: 아,
0: 생각보다 맞아. 그 근육량을 좀 늘려준다 그러더라고요.
1: 그래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에 1시간에 2시간 좀 걷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지키고 있는데 네. 식단 관리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0: 아, 쉽지 않죠. 네. 이게 또 어쨌든 건강 관리는 뭐 어느 때 시작을 하더라도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올 초에 좀 계획하신 게 있었다면은 잘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좀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무 조정이 확정된 사람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 채무 조정과 사전 채무 조정, 개인 워크아웃을 합친 채무 조정 확정자는 97,199명입니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조 7,426억 원에 달합니다. 이 채무 조정 확정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12만 1,095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8만 9,062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만에 56.1% 증가한 것입니다. 고령층의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70대 이상 채무 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늘었습니다. 7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대와 70대 이상이 전체 14.1%를 차지했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워크아웃 확정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개인 워크아웃 확정자는 3만 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해 여의도와 한강변 주요 호텔에 예약이 몰리고 있습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축제 당일 콘래드 서울은 객실의 약 90%가 찼습니다. 켄싱턴 호텔 여의도와 호텔 나루 서울 M갤러리도 사실상 만실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객실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5에서 6일 투숙 기준으로는 콘래드 서울의 시티뷰 객실은 206만 3,463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주말 같은 조건보다 약 90%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콘래드 서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축제 당일 객실이 이미 매진됐습니다. 한강 맞은편에 있는 호텔 나루 서울 M갤러리도 객실의 90% 이상이 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객실과 디너 뷔페, 인피니티 풀파티를 묶은 불꽃축제 패키지도 내놨습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개최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진 만큼 막바지 수요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고기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명절 선물 세트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산 소고기 안심 1 플러스 등급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월 14,888원에서 이달 16,137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내산 등심과 갈비 1 플러스 등급도 각각 지난해보다 14.3%, 7.6%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우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도매 가격도 연중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핵심 부위만 소용량으로 담은 실속형 선물 세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미국산 처가일홀은 중동전쟁 여파로 환율이 오르면서 지난 1월 100g당 3,737원에서 이달 4,245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1% 비싼 가격입니다. 소고기 가격 상승은 외식 메뉴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프랜차이즈들도 연초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 송파구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건강검진은 챙기면서 보험검진은 왜 안 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보험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오래된 보험이 지금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료는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놓치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송파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 친정엄마께서 옷장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셔서 갔었는데요. 장동 깊숙한 곳을 치우다 보니 웬 보자기에 겹겹이 귀하게 쌓인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풀어보니까 다름 아닌 보험증권이었습니다.
2: 어머 엄마, 난 또 무슨 금송아지라도 숨겨둔 줄 알았네. 보험증권을 뭐 이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모셔놨어?
3: 아이고, 그거 내 보물 1호야. 더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기를 해봐라. 그때 내가 의지할 효조야. 우리 딸한테 배 안 끼치려고 엄마가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구운 거라고.
2: 아휴, 엄마는 참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아파서 좀 의지하면 어때서 그게 폐야. 엄마 아프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셨어?
3: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그게 남처럼 쉬운 줄 알아? 그래도 우리 딸 말이라도 참 고맙다.
0: 그때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더니 앞으로 조금이라도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 장롱에 고이 싸둔 그 보험증권이 어찌나 마음을 짠하게 하던지요.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당일 통원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적다는 표적 항암 치료까지 무사히 마치셨어요. 그리고 보험 청구를 해드리려고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요.
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상품은 입원을 하셔야만 나오는 입원 일당 위주의 보험이라서요. 이번에 받으신 당일 통원 수술이나 표적 항암 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니십니다.
0: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자동차 한 대 값을 냈는데 정작 암에 걸렸을 때 손에 쥐어진 건 수술비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보험만 철석같이 믿으셨는데 정작 필요한 치료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았어요. 놀란 마음에 제 보험도 꺼내봤더니 구성이 엄마 것과 똑같더라고요. 이제라도 제대로 점검받고 싶은데 저 뭐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네, 송파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이셨는데, 그나저나 우리 이병호 팀장님은 왜 어머니 목소리 내면서 몸은 왜 이렇게 막 쓰다듬고 왜 그러시는가?
3: 부끄러워.
0: 몸을 베베 꼬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사연을 보니까 그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진짜 한 번도 안 밀리고 낸 효자 보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작 암에 걸리니까 치료비 보장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옛날에 들어둔 보험도 저러는 거 아니야? 하고 좀 가슴 철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20년 된 오래된 보험이니까 당연히 좋은 보험이겠지.
0: 맞아요.
1: 이 생각부터 사실 버리셔야 되는데요. 보험은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좋은 보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보험일수록 지금 내가 받는 치료 방식과 보장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0: 보통 우리가 이제 보험하면은 내가 오래 가입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또 많이 부었으니까 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20년 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왜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3: 네, 여기서 그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연자님은 어머니처럼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보험료를 낸 경우 본인은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이 정도 냈으면 암에 걸렸을 때 웬만한 치료가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청취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 총액만큼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입한 특약과 약관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서 보험금이 결정되고요. 입원 일당이 가입되어 있는데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입원 일당은 안 나오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입원 일당 뭐 통원 치료비는 바뀌어서 또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0: 뭔가 배신감이 드는데.
3: 맞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보험을 좀 꺼내가지고 뭐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1: 네, 딱 세 가지만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암 진단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가 어떤 조건에서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앞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를 확인하고 이게 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뭔가 내 보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1: 절대 그래서는 안 되시고요. 그게 가장 많이 하는 두 번째 실수입니다. 기존 보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20년 전 보험에도 지금은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보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보장은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보험을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 살릴 것과 정리할 것 그리고 부족한 것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오래된 보험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안 좋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보험을 통째로 해지하기 전에 살릴 것과 정리할 것을 좀 나눠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섣불리 결정하면 좀 안 되겠어요.
3: 네, 절대 그 보험증권 한 장으로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20년 전 보험이라도 가입 시기, 가입 금액, 특약, 갱신 여부에 따라서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뭐 이런 보험 무조건 해지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0: 그렇겠네요.
3: 증권 전체를 보고 수술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뜯어봐야 되고요. 어떤 보장은 지금도 가치가 있는지, 어떤 특약은 보험료만 내고 불필요하게 납입하고 있는지 아닌지, 암 치료비에 실제로 빈틈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0: 아무래도 이게 오래된 보험이다 보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보험이 많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작 아팠을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사연자님처럼 20년 동안 30만 원씩 냈는데 막상 필요한 치료비는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험료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만큼 실제 보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 보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월 보험료 30만 원의 보험이더라도 이게 또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좀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1: 그럼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매달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뭐 입원 일당이나 활용도가 낮은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반대로 보험료는 10만 원대인데도 암 진단비나 수술비, 치료 관련 보장이 훨씬 탄탄하게 구성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0: 금액만 보고 나는 이 보험을 잘 준비했어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뭐 신약 신기술도 많이 생겨가지고 꼼꼼히 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 뭐 10년 전만 암에 걸리면 보통 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암 병기에 따라서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암 종류와 병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수술 입원도 굉장히 좀 짧아졌어요.
2: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1: 그러죠. 그렇죠. 통원으로만 뭐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점검할 때는 단순히 암 진단 자금이 얼마입니까가 아니라 여기서 끝내고 안 되고요. 암 치료 자금이 암 진단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됐을 때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진단보다는 치료에 대한 부분이 고가 치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2: 맞아요.
1: 진단 자금 위주보다는 좀 섞어서 좀 많이 좀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2: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냐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장롱 속에서 어머니 보험증권을 발견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 게 청취자님 보험을 꼼꼼히 점검해 볼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셈인데요. 어머님 보험을 통해서 본인 보험의 문제까지 발견했잖아요.
2: 맞아요.
0: 뭐 어디 아프고 나서 뒤늦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내 보험을 확인하게 된 게 정말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2: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내 보험을 점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뭐부터 보면 될까요?
1: 네, 단순히 암 진단비가 얼마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진단부터 수술, 항암 치료, 통원 치료까지 이 모든 과정에 내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2: 네.
1: 20년 된 보험이라면 보험 점검을 건강검진을 해봐야 되겠죠. 네, 보험료도 계속 나가는데 정작 내가 필요한 순간에 받을 때 보험금이 얼마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이걸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존 보험을 좀 점검을 해봤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새로 가입이 필요할 거잖아요.
1: 그렇죠.
2: 새로 가입할 때도 꼼꼼하게 봐야겠죠.
1: 네. 보험을 또 새로 가입할 때는 네. 어떤 치료가 대상인지 어떤 암이 그러니까 암도 포괄적으로 보상을 하는지 어떤 암은 또 빼고 보상을 했는지 그리고 최초 1회인지 그러니까 보통 진단 자금은 원래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2: 네.
1: 근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상이 되는지 어떤 치료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급여 비급여 해당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2: 네.
1: 그리고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보장 내용을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그렇게 체크할 게 많아요.
1: 어렵죠?
2: 네. 어려워요.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매월 30만 원 보험료를 내면서 20년 이상 그렇게 보험을 좀 유지하고 계셨잖아요. 좀 이렇게 보험을 오래 유지한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까요?
0: 먼저 현재 보험을 유지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분리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존 보험에 좋은 진단비가 충분히 있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입원 일당 위주이고 현재 필요한 주요 질병 진단비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보장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항암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에 생활 이런 흐름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요. 다만 모든 것을 특약으로 채우려고 하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 그렇겠죠.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장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네, 그리고 그 보험료의 지속 연속성 이렇게 계속 낼 수 있는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2: 중요하죠.
1: 그죠? 가장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낼 수 있느냐. 40대의 보험을 이제 새롭게 구성하면서 이제 월 보험료가 또 높아 버리면 또 갑자기 내가 뭐 실직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득이 뭐 줄 경우에 유지를 못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2: 맞아요.
1: 한두 달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년, 20년, 30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춰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비싼 보험이라고 해서 보장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보험은 내 소득 안의 수준에서 가성비 있게 보장을 제대로 받는 게 이제 보험이 굉장히 이제 소비자한테 유리한 상품입니다.
2: 맞습니다. 이 장롱 속에서 꺼낸 어머님의 20년 된 보험 증권 하나가 본인 보험까지 점검하는 전화 위복이 됐는데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내 보험도 저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핵심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0: 네, 오늘의 핵심 딱 세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째,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냈어도 지금 받는 치료 방식과 맞지 않으면

0: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1: 네. 상담 신청하면 또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보험이 괜찮다면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불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정리할 부분부터 찾아드리는 게 사실 먼저입니다.
0: 맞아요. 우리 청취자님 사연처럼 20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이게 정작 필요한 치료 앞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다면은 이게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말 나를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보험 관리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서 확인해보긴 어렵다. 전문가들의 확실한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정확한 보장 분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볼게요. 규현의 노래입니다. 광화문에서.

0: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부터 살펴볼게요. 8328님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험에 가입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몰라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입된 보험이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렇게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이런 상황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예요?
2: 네, 그 사망자의 이제 금융 내역을 비롯해서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이제 상속인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만든 제도인데요.
0: 아, 보험만 되는 건 아니네요.
2: 네, 전체로. 오. 네, 금융 내역 조회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연자님처럼 아버님이 보험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무작정 보험회사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이런 공식적인 재산 조회를 절차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좀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퀴즈 먼저 풀고 갈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해요. 저 맨날 이거 혼자 할 때마다 민망했거든요.
1: 그렇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됐다면 자녀가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뭐 일단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뭐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O. 네, 오랜만에 와도 틀리네요.
1: 어우,
2: 세게
1: 제가 너무 세게 쳤네요.
0: 그 감정을 담으셔서 치신 것 같은데.
1: 정답은 X인데요.
0: 왜요?
1: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거는 아닙니다. 뭐 누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지, 한마디로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망 보험금인지, 그리고 사망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남아 있는 건지, 또 실제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0: 문의를 했다고 해서 신청까지

0: 뭐 바로 되는 그런 서비스는
1: 그렇죠.
0: 아니군요. 그러니까 1단계는 보험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거고, 2단계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2: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 계약 목록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0: 근데 이게 실제로 좀 가족들이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3: 네,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놓으셨다거나 또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가족들이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그런데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3: 또 보험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사실 사망보험금만 생각하시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과 관련해서 아직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0: 저 갑자기 문득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거 받을 보험금이 있으면은 보험회사에서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2: 아, 안
3: 절대
2: 그래요.
3: 안
0: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2: 보험사는 이건 제가 처리해 봤거든요. 보험사는 사망 진단서가 일단은 제출돼야지 그때 보험금이 나오지. 절대
3: 알아서 해주는 것
2: 알아서
3: 같습니다.
2: 해주는 것 절대 없어요.
0: 그러니까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게꼭 필요하겠네요.
2: 그렇죠.
0: 그렇다면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여기서부터 계약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보험마다 내용이 다르죠. 근데 어떤 계약은 사망 보장이 있고 어떤 계약은 뭐 질병이라든가 뭐 사고에 대한 보장이 있고 또 보험료 납입은 누가 계약자인지 이미 납입반 끝난 계약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실제 청구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를 보고 보험이 3개 있으니까 보험금 3개 받겠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그럼 조회로 보험 목록을 좀 확인을 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이런 상속 보험금 점검을 할 땐, 먼저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계약별로 어떤 보험인지,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미청구 보험금은 없는지,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누구인지, 실제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0: 그러면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2: 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할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 순위에 따라 제한이 되고요. 당연히 예를 들어 온라인 신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이 대상이고요. 방문 신청은 더 넓은 범위의 상속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가족 관계 뭐 증명서 이런 거 갖고 동사무소 가시면 돼요.
0: 비교적 간단하네요.
3: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신청 기간입니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0: 중요하네요.
3: 1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0: 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청취장님은 아무래도 좀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편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금융 내역부터 뭐 토지, 자동차, 연금까지 한 번에 다 나온다고 해요. 근데 목록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혹시 못 받고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수익자가 누구인지까지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85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직장인입니다. 15년 전에 저축성 보험 위주로 여러 건을 가입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장성 보험은 거의 없고 저축성만 중복돼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앞으로 학원비도 부담되는데 매달 보험료만 8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어서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47세 직장인이시고 매달 보험료가 80만 원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보장성 보험은 거의 없고 저축성 보험 위주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보장이 없는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축이라면 잘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 이게 쌓이는 거 아니에요?
2: 네, 저축성 보험이 많다고 해도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것 같고요.
0: 아이고.
2: 저축성 보험은 돈을 넣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지금 필요한

0: 필요한 시점에 바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축자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사연님처럼 저축성 보험이 여러 개 중복되어 있고 매달 80만 원씩 나간다면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 보험을 더 가입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부담스럽다고
1: 네,
0: 하셨으니까
1: 맞아요.
0: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1: 그러니까 정작 아이 뭐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게 필요한 시점에는 매달 8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보험에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47세라는 현재의 나이와 앞으로 돈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15년 전에는 사실 아이가 어렸고 또 그때는 노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보장이 부족한 건 알면서도 아무래도 오래 유지해온 보험이다 보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쉽게 해지를 못하실 것 같거든요.
2: 네,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은 오래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오래됐다고 또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15년 동안 납입했다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과 해지 환급금, 그리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 그리고 만기 시 받을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보험의 목적이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1: 이게 아무래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필요한 돈의 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2: 그렇죠.
1: 있으니까요. 지금은 아이 교육비와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로 목표가 좀 바뀌었다면 보험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재무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목적과 시기의 변화입니다. 15년 전에는 월 80만 원 보험이라는 게 당연히 가능했죠. 근데 자녀가 당연히 커가면서 생활 자금,
1: 나가는
0: 교육
1: 게
0: 자금 이런 게또 많이 들
1: 많고,
0: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또그 사이에 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현금 흐름은 지금 필요한 시점에 매달 80만 원씩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가계 흐름이 상당히 좀 원활하게 좀안될수 있다.
1: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8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그러면은 좀 보험료를 확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시고요. 저축성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여러 계약이 같은 목적을 중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지했을 때 손실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는 얼마인지, 현재 필요한 보장성 보험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요 다섯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1: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나 저축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보험의 기본 보장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해요.
0: 네, 그게 이번 사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돈을 모으는 것과 위험을 보장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고요. 저축성 보험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뭐, 암이나 뇌혈관, 뭐, 심혈관, 그큰 질병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이런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1: 아이고.
0: 따라서 저축성 보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1: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월 80만 원의 보험료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월 80만 원이라면 1년에는 960만 원이죠.
1: 크다.
0: 굉장히 큰 돈이죠. 월 80만 원 무조건 보험에 넣는다면 과연 가정 순위에서 내가 이게 맞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험료를 줄여서 월 30만 원만 현금 흐름만 만들어도 1년에 360만 원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교육 자금이 더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학원 뭐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1: 아이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또 부모
1: 꼭
0: 입장에서는
1: 해야 되니까.
0: 뭔가 또안 해줬을 때또 마음이 또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비상 예비 자금이 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1: 그렇겠네요. 이게 보험료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월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이 되니까 아, 이렇게 또 다른 금액으로 또 다른 노후 자금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된다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2: 네, 현재 월 80만 원의 보험료가 얼마나 필요한 돈인지, 또 얼마나 중복된 돈인지, 그리고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줄인 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비나 또 비상자금, 또 본인의 노후자금, 이렇게 목적별로 다시 배분해야 되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특히 그 사연자님처럼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앞으로 교육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현금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점검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매달 80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1년에 960만 원.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1년 동안 더 보내는 것과 지금 확인해서 필요한 곳에 그 자금을 배치하는

0: 곳은 굉장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겠네요. 이게 저축성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저축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험을 오래 유지했다고 무조건 버티는 것도 또 손해본다고 무조건 해지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뭐 납입한 금액, 해지 환급금, 또 앞으로 낼 보험료까지 좀다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서 따져보기 힘들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 출연해주신 전문가분들이 방송 끝나고 무료 상담해 주실 거예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 찾아보기에는 좀 어려운
0: 그렇죠.
1: 부분이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약간 단어도 너무 어렵고.
0: 어려워요.
1: 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6283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화재 보험료가 이미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화재 보험이나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0: 그내 집에 그 가재도구나 인테리어 뭐 그리고 내가 실수해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준 경우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체 보험의 보장 내용을 일단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다섯 가지 정도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세대 내부에 그 화재 피해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가재 도구가 보장되는지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 줬을 때 배상이 되는지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보장 대상과 면책 사항이 무엇인지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사실 저도 화재 보험을 들긴 했는데 이게
0: 네.
1: 한 달에 뭐한 2만 원? 뭐
0: 네네,
1: 많이
0: 만 원, 2만 원
1: 네,
0: 선이죠.
1: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0: 네.
1: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아까운 거예요.
0: 네네네네네.
1: 그래서 아파트에서 보험을 들고 있다면 내가 굳이
0: 네네네.
1: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0: 그러니까 그
1: 생각했는데.
0: 내용을 확인하고 내 보험료가 비교해서 중복되어 있다면 또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비례보상되는 게 많거든요. 그럼 불필요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1: 오늘 끝나고 당장 확인해 봐야겠네요.
2: 네. 그리고 또 화재보험에 그런 화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전제품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또 들어가 있어요.
1: 가전제품 수리비요?
2: 네. 우리 집에 가전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안마의자도 많고 뭐 TV, 냉장고, 세탁기 뭐 그런 것도 10년 이내에 가전제품이라면 그 수리를 했을 때 내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1: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다른 세대에 피해가 갔다. 이러면 보상을 또 해줘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0: 피해
1: 것도
0: 보상해 줘야죠.
1: 좀잘 확인을 해
0: 네,
1: 봐야 될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1: 네. 좋습니다. 또 9989님이 업무상 해외 1년 정도 나가게 됐는데 안보험, 실손보험, 뭐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렇게 갖고 계시대요. 납입 중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2: 네. 납입 중지가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나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 소유로 되어 있으면 꼭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과태료가 나오니까. 만약에 뭐 오랫동안 가 계실 것 같으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좀 팔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바로 효력 발생이 되니까 이것도 그냥 해지를 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안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중지도 할수 있는데 특히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해외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또 바로 또 보장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없애면 안
2: 굳이,
1: 되는데요.
2: 굳이 이거를 뭐 납입 중지, 오랫동안 뭐 그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놔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또 질문을 주셨던 게그 2년 전에도 6개월 해외를 다녀오셨는데 납입한 보험료 환급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0: 네,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저희도 이제 그 고객분들 뭐 해외 왔다 갔다 하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체류 기간을 이제 그
1: 증명을 하면
0: 증명서 출입국 사무소 떼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만큼 다 돌려줘요.
1: 이것도 내가 발품
2: 그쵸?
1: 팔아서 해야 되는 거죠?
0: 네. 절대 그러지
2: 보험사에서 있는 것
0: 않으면은
2: 같습니다.
1: 환급 받으세요, 고객님 이런 거안
0: 네.
1: 하는 거죠?
0: 보험금이라든가 하여튼
1: 네.
0: 뭐든 보험사에서 먼저 이렇게 하세요라고 절대 안 그래요.
1: 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0: 못 받은 보험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소비자분들이.
1: 그거 좀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0: 네. 어떤 거요?
1: 뭐못 받은 보험금 있는지.
0: 아, 그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그게
1: 네.
0: 누적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 아.
0: 그 보험사에서 지금 한 해에 뭐 지금 안한 보험권 이
1: 네네.
0: 건수라 금액이 나와 전체적으로
1: 아.
0: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1: 내가 혹시 못 받은 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 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좀

0: 주신다면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1: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나쁘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꼭 한번 증권에 내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보장 내역을 확인해 봐라. 네.
2: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험이라는 게뭐 어쨌든 준비하고 10년 전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20년에 가입한 분도 있으시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 의료기술과 그 보험이 맞았는데 지금 달라졌거든요.
0: 그렇죠. 암 치료만 해도 또
2: 네,
0: 방법이 많이
2: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0: 달라졌으니까.
2: 맞지만 지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걸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기존 걸 점검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해지하시기 전에 우리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끝고 유나의 우산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월계 1교에서 녹천교 구간 내 3차로가 도로 폐임 현상이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사고가 있는데요. 영동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불편한 진행이고 뒤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으로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의 사고로 지금 2, 3, 4차로 세기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2km 구간 밀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북천안에서부터 4km 구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기 최강일구입니다. 힘써야 할 세 가지 일은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한테 보낸 편지 글입니다. 기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이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아무리 재주가 있고 식견이 뛰어나도 소용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동안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자세도 왠지 풀어지고 눈빛도 흐리멍텅해진 것 같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질 겁니다. 네, 자세부터 눈빛부터 마음부터 가을 맞을 준비해야겠습니다. 9월 됐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화숙입니다. 연인이요.

네, 익숙한 노래면서도 간만에 들어본 노래 같습니다. 오늘 빠블로 PD가 첫 곡, 선곡을 아주 재밌는 노래를 골랐네요. 네. 자, 오늘 계속 비 오고 흐리고 그렇습니다. 중부 지방은 오후까지 계속 비가 내릴 거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지금 시간당 30mm 계속 퍼붓고 있다고 그래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안성 고향에 전화해서 엄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유, 비가 너무 와, 예. 전에 비가 안올때 전화하면,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니, 예. 제가 뭐 하느님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대요.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정보위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표를 냈군요.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첫 실장급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레버리지 ETF 등 정책 혼선 따른 여론 악화가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메가 프로젝트 등 핵심 과제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따른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하겠다. 이런 또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0: 임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비례대표 의원 겸직 문제가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의 박선원 최고위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여론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장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법적 구속사항이 아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를 두번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평가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같은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인데도 결이 좀 다릅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 때 어떤 해명을 내놓겠죠? 예. 뭐 지금도 기사에 보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미 많은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최대폭 3.9% 오른다고 합니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이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체 바가지 요금이 처벌이 한층 강화가 돼서요.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TBS 청취자 여러분들. 야, 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부에서 TBS에 대해서 광고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케인 라디오에 TBS의 첫 광고가 붙었습니다. 잠깐만, 파블로 PD. 이거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 붙은 거고 허리케인 라디오에도 붙었다는 거예요? 딴 데도 붙었고 여기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도. 이거 몇 시쯤 나가요, 그러면? 아, 조금씩 나갈 거라고? 지금 나갈 거라고? 오. 자, 아마 TBS 라디오 개국 이래 광고 붙은 건 처음이겠죠? 그죠? 지금 저 기술 감독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근데 요 멘트를 이제 해야 되는군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TBS 라디오의 첫 번째 역사적인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 멘트를 해드려야 된답니다. 참 오래 하니까 별걸 다 해봅니다. 아니 어느 방송이나 광고 없는 데가 없는데 참 빈집에 소들어왔다는 건지 이거 참. 자 묻지 말고 자 멘트 하겠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1부는 유동골뱅이 제공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잔나비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요 노래 듣고요.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돈가스 퀴즈부터 하겠습니다.

돈까스 퀴즈 시작합니다. 예, 나눔 선물 첫 번째로 돈까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실 거고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저 TBS 라디오 역사상 최초로 광고 붙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광고 나간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아마 여기에 이제 소개해드릴 나눔 선물도 저희가 뭐 매일 해드리는 거니까 광고 못지않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건 명백히 광고는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성의를 모아주신 나눔 선물일 뿐입니다. 네. 자, 먼저 돈까스 퀴즈. 자, 파블로 PD가 이제 올려놨네요. 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으로 식당이 이 요금을 받으면 처벌을 강화한다. 1차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세게 간다. 이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퀴즈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요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뭐 피서지에 가면 무슨 요금 그러죠? 예, 이 요금이 무슨 요금이냐? 보기를 두 개 올려놨는데 1번은 바가지다. 2번은 세수대야래요. 아유, 파블로 쟤 나이 60대 되니 맛이 갔어. 세수대야가 뭐냐, 세수대야. 자, 정해진 요금보다 폭리치 않은 요금, 요거 뭐라 그래요? 예, 뭐, 피서지, 어디 해수욕장 갔더니 무슨 요금을 받는다. 그러죠? 1번, 바가지. 2번은 세수대야랍니다. 네. 모르시겠어요? 그냥 1번 적으시면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나눔 선물 24가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듣고 계시다가 하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삼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의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수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24가지 선물 보내주고 계신 찐 청취자 여러분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오늘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나눔 선물 받으면 누구와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저희가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퀴즈만, 돈가스 퀴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 그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거 뭔 요금 그러죠? 예. 뭐 이거 씌운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퀴즈 한번 더 말씀드린다 그랬더니 이제 빠블로 제가 보기를 바꿔버렸네. 두 개 보기인데 첫 번째 1번은 바가지 요금인데 2번을 아까 세수대라고 그랬더니 싸가지. 여보세요. 제가 완전히 맛이 갔구만 지금. 응? 아, 맛이 갔다고 그랬더니 저 파블로 PD가 좀 불쾌했나? 너 그런 것도 아냐? 하여튼 일반적으로 정해진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요금을 무슨 요금이냐, 이거 씌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보기 두 개죠. 1번 바가지 요금, 2번은 싸가지 요금이랍니다. 정답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한 청취자께서 짧게 문자를 보냈네. 오늘 돈가스 문제 맞히면 골뱅이 줍니까? 골뱅이 아니고요. 그건 정식 커머셜 메시지 CM이라고 그러죠? 골뱅이는 아니고요. 나눔 선물 청취자 우리 저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예, 그것만 드리는 거예요. 예. 골뱅이 그거는 CM입니다. 커머셜 메시지. 오늘 며칠이에요? 2026년 9월 1일 역사적인 TBS 개국 최초로, 예, 골뱅이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살림도 어려운데 제발 이런 거라도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전국에 기업체 되게 많으실 텐데 저 홍보 상무 이런 분들, 택시 타고 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광고 담당하시는 분들, TBS 라디오 좀 불쌍해 여기셔서 광고라도, 저희 쌀 거예요 아마 비싸게. 여기 싸지? MBC보다 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광고 효과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만 얘기하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순아의 노래입니다. 인생역.

네, 이신하 씨의 인생 역할 같습니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파블로 PD가 이제 선곡하는 그 가수들이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대한민국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듣기 어려운 가수분들, 대중가수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구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한번 이런 분들 한 자리에 좀 모으게 해가지고 연말쯤에나 아니면 올해 10월 23일 되면은 허리케인 라디오가 만 9주년이 되니까 그런 이벤트로 이런 실버돌 힘든 싱어라든지 이런 가수분들하고 같이 한 2시간 정도 특별 이벤트 공연 같은 거 해보는 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 7080 세대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좋으면 좋다. 한번 좀 의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뭐 PD하고 상관없이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 그러면 올해 만 9주년인데 10월 23일 날이 허리케인 라디오 그때까지는 하겠죠. 그죠? 한두달 남았으니까. 그러면 9주년 이벤트로 뭘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지금 있어서 허리케인 라디오가 굴러가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듣고 이제부터 나눔 선물 오늘의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4221번님이네요. 정답 1번 박아지고요. 박일구 씨를 저를 지칭하는 거겠는데 성은 좀 다릅니다. 박일구 씨를 대전에 모 세미나에서 15년 전에 봤는데 15년 전에요? 15년 전이면 2026 빼기 15 하면은 11, 2011년? 봤는데 제가 은퇴 후에 61살이 돼서 알바를 하면서 이 라디오를 통해 듣게 됐네요. 세월이 참 빠르군요. 충남 당진시에 살기 때문에 기지시 통통치킨을 선물을 준다면 30년 여 전후와 아내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30년 여자 전우와 같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축하합니다. 61살에 알바를 지금.

저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글쎄, 2011년에 대전에 제가 갈 일이 없는데요. 그때는 아직 저기 회사 다닐 때였는데, 서울에. 하여튼 전화 연결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시고요. 두 번째 당첨자님은 8762번님입니다. 정답은 1번 바가지고요. 가락시장의 활보듬에 이 인분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은 안성 살지만 고향은 서울 토박이거든요. 근데 가락시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남편하고 같이 한번 가고 싶습니다. 당첨이 안 돼도 나도 문자 보낼 줄 알게 됐다. 아싸 좋다. 이렇게 하셨네요. 문자 오늘 처음 보내셨나 보지? 아이고, 잘 도착했습니다. 8762번님한테 서울 가락시장 바다 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둠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안성 어디 사시나 모르겠네. 네. 안성에서 뭐 가락시장까지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면 금방일 테니까.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성 어디 사는지 8762번님 문자 좀 한번 좀 보내줘 보십시오. 3678번님 당첨됐습니다. 최초의 광고가 TBS 허리케인 라디오에 들어오다니 9월 들어 좋은 징조네요.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지만 기다리던 퀴즈 정답을 보냅니다. 정답은 1번 바가지 요금이고요. 선물은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입니다. 왜냐? 더운 여름 입맛을 잃으신 엄마와 함께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자시네. 어머니를 위해서 만두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3678님께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냉동 상태로 예, 두 봉투 갈 거라고 합니다. 잘 드시기 바라고요. 3696님께서 아임7080 너무 좋아요. 애청자 노래자랑 추천합니다. 아, 3696님이 나도 7080, 아임7080이다 이런 얘기시고 허리케인 라디오의 기획을 만약에 한다면 다 좋은데 거기다가 플러스 애청자 노래자랑도 좀 집어넣어주면 안 되냐? 요런 말씀, 요런 발제를 해주셨네요. 예산이 되냐, 파블로? 노래자랑 돈 많이 든다는데요? 돈안 드는 걸로 좀 해주세요. 돈안 드는 걸로. 502 집사님께서 최국 씨 환해주는 거 스페셜 9주년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좋네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 보내주시는 거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놓도록 할 테니까 계속 아이디어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옵니다. 남진 형님의 신곡이 또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0: 네, 지난주 월요일날 남진 씨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죠? 네, 지지난주 월요일날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신곡으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처음으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듣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네. 노래 읊조리면서 음미해 보니까 역시 좋은 노래 같습니다. 7660님께서, 네. 정답은 아니고요. 네, 문자를 보내주셨네. 안녕하세요. 역삼동 SG 당구클럽입니다. 아, 자, 역삼동의 SG 당구클럽 사장 형님이시구만. 네. 오늘도 수고 많으시오. 방송 잘 듣고 있어. 오늘 빠블로 PD가 너무 웃긴다. 세수 때야 싸가지. 하하하. 큰 웃음 줘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수고하세요. 네, 7660님. 네. 역삼동 SG 당구클럽은 광고 혹시 안 합니까? 예? 형님. 손님 많아요, 거기 지금? 농담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1890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은 1번 바가지고요. 제가 아파트 분양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분양이 되게 힘듭니다. 선물은 줄기세포 에센스 받고 싶습니다. 1890님께 에센스. 자,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선물 받으셔가지고 얼굴에 잘 바르셔서 분양에 힘을 좀 내기 바랍니다. 1653번님 당첨해요. 1번 바가지가 정답이고요. 화성의 은사골 매운탕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늘 묵묵히 나와 같이 운동도 하고 친구처럼 살아가는 남편과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처음에요, 문자 보내는 거. TBS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653님 부부를 위해서 은사골 매운탕이라 하셨어요. 화성시 비봉면의 은사골 본점에 매기 매운탕이나 또는 솥뚜껑 닭볶음탕 2인분 세트입니다. 네. 음식점 가시면 여기 사장님이 친절하게 음식을 대접해 주실 거예요. 처음으로 1653님께 또 오늘 문자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이분을 지금 밖에서 전화 연결했대네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0: 예. 네,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화성에,
1: 네, 화성이요.
0: 화성 어디쯤이세요?
1: 화성시 병점구.
0: 아, 병점, 병점.
1: 네.
0: 화성도 거기가 인구가 100만 넘죠, 지금.
1: 그렇다고 보네요.
0: 점심은 뭐 드셨을 거고.
1: 네.
0: 어디 댁에 계세요, 지금 그러면?
1: 주차장이에요.
0: 주차장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죠?
1: 어디 갔다가,
0: 예.
1: 한의원 갔다가, 지금 남편하고 둘이 집 앞, 집, 근, 집, 그, 주차장에, 주차장에 와 있어요.
0: 아, 한의원 두 분이 갔다가 이제 댁 들어가시는데 마침 아파트 주차장에 차 세우고 있는 중이다.
1: 네.
0: 한의원은 왜 갔다 오셨어요, 그래?

0: 예?
1: 아니요, 어디 아프셔?
0: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곳저곳이 요새 이제 65세가 넘으니까,
1: 예.
0: 몸이 좀, 뭐, 시뻘둥하고 그래서 같이
1: 예.
0: 매주 가요.
1: 아, 두
0: 일주일에
1: 분이
0: 한 번씩.
1: 같이
0: 네네.
1: 매주 정기적으로 가세요?
0: 예.
1: 오, 가시면 뭐침 맞고 뭐 부항도 그러시는 거예요?
0: 아니, 그, 뭐, 사암침이라고, 뭐, 혈행 개선도 되고, 체질 개선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한두 달째 계속 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1: 오, 두 달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오늘로 한 8번째 가신 거네요?
0: 오늘 아홉 번째.
1: 9번.
0: 네네.
1: 사암침이라는 게 뭐예요? 사암?
0: 네, 그런 침이 있다대요.
1: 아, 지금 뭐,
0: 체질 개선해주는 침이라 하더라고.
1: 어떻게 할 때요?
0: 체질이 개선.
1: 체질 개선? 그러니까
0: 네네네네.
1: 사암침, 무슨 한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 저도. 그러니까 똑같은 침인데, 뭔가 다른 효과가 있는 침을 놓나 보죠?
0: 네. 네네. 뭐 아픈 부위다 놓는 게 아니고
1: 그러면.
0: 팔꿈치 밑으로 다 무릎 밑으로 이렇게 침을 거기다 맞춘 적으로 그러더라고요.
1: 아, 저기 파블로 PD가 사암침을 인터넷에 찾았는데, 예,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사암침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입각해서 창안된 한국 고유의 전통 침법이다. 아, 우리 한국 고유의 전통 침법이래요. 경락의 허실을 판단해서 부족한 기운은 보존하고 넘치는 기운은 덜어내서 인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침법과 다르게 인체의 경락 순환과 장부의 기능적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조선 중기 사암도인이 창안한 침법이다. 아, 그러니까 사암이라는 게이 침법을 개발한 어떤 분의 그 호구나. 예. 사암이라는 게 이분의 그러니까 이름 이호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알고 그런 침법을 그 가서 맞으십니까?
0: 그 지인 언니 소개로
1: 예.
0: 한 13개월 만에 접하고 13개월 만에 가서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1: 아, 그 정도입니까? 아니, 얘가
0: 네. 그냥 있는
1: 13개월 전에 그
0: 분들이라서.
1: 얘기를 듣고 그걸 맞으러 갈라 그랬더니 워낙 손님이 많아서 13개월 만에 이걸 맞기 시작한 것이라고?
0: 예, 13개월
1: 이야,
0: 걸렸어요.
1: 13개월
0: 거기
1: 만에?
0: 접수하는데.
1: 이야,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저, 뭐야, 그, 우리, 이, 조선시대에 그 유명했던, 이제, 허준, 뭐, 이런 양반 침묻는 건가? 아, 근데 효과가 있습니까?
0: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꾸준히 맞으면 뭐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알겠어요.
0: 예. 아무튼
1: 문자를 오늘
0: 땡큐입니다.
1: 처음 보내신 거예요?
0: 네네네.
1: 어떻게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
0: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1: 아,
0: 중간중간. 아니, 많이 들어요, 참.
1: 네.
0: 최일구 씨 팬이고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0: 또, 그, 최국 씨 나오는 그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1: 최국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3시에.
0: 예.
1: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0: 예.
1: 집에 올라가셔가지고, 라디오나, 아니면 텔레비전으로는 안 보세요?
0: 텔레비전은 안 보고 라디오.
1: 아니, 저, 집에 대개 그 TV가 IPTV 아닙니까? SK텔레콤이나 뭐 KT나 LG U+, 저,
0: 맞아요.
1: 그러면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올라가시면요, 어디 통신사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0: U+요.
1: U+면은, 245번.
0: 245.
1: 245. 그러니까 리모컨 눌러가지고 텔레비전 켜시고, 245 누르면 제 얼굴 바로 보여요. 이따가 최국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 옆에 앉을 건데, 라디오로만 듣지 마시고, 이따 그걸로 보세요. 245번 지금 들어가 틀어놓으시면, 최국이도 보실 거예요. 아, 그걸 여태 모르셨구나.
0: 우리가 주로 이동할 때만
1: 아,
0: 들으니까.
1: 그러시는구나. 앞으로 댁에 계실 때는 요 2, 4, 5번을 많이 활용하시면 큰 테레비로 얼굴 보면서 라디오 듣는 것보다 훨씬 낫죠, 뭐. 알겠습니다.
0: 아무튼 기분 쨍이에요.
1: 아이고, 좋습니다. 네.
0: 쨍입니다.
1: 예.
0: 처음으로 했는데.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방청이 돼서.
1: 남편 한 분하고 두 분은 뭐 마일리지가 뭐 비슷하셔?
0: 네네, 9개월 차이.
1: 9개월 차이. 아까 몇 년생쯤 되신다고 그랬던가?
0: 저는 60년생 아마 동갑이실 것 같은데요. 저랑.
1: 아, 60년이세요?
0: 네네네.
1: 저 갑장이네. 저도 60년이잖아요, 경자년.
0: 들었어요. 이게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주 하시더만.
1: 남편분은?
0: 59년생.
1: 와, 그 1년 형이시네, 돼지고. 예?
0: 예, 맞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저, 그, 뭐, 경자는 친구인데, 뭐,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예?
0: 남편이요?
1: 아니.
0: 아,
1: 뭐, 예.
0: 저요?
1: 예.
0: 아, 이거 밝혀도
1: 성함이 되나? 어떻게 되세요?
0: 아, 저는요, 송현옥.
1: 현옥이?
0: 예, 예.
1: 제가 현옥아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일구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현옥아!
0: 네. 왜 그러냐, 일구야.
1: 점심 먹었냐?
0: 맛있게 먹었어.
1: 아, 뭐 먹었어, 그래?
0: 오늘은 복지관에서 저기 수업 받고 복지관에서 주는 밥을 먹었어요.
1: 아이고, 남편하고 잘 안 싸워?
0: 안 싸워요.
1: 현호가.
0: 아.
1: 이 양반 깜짝 놀랐나 봐.
0: 친구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현호님.
0: 예예. 예. 예. 고마워요.
1: 그래요. 예, 행복하시고요. 그 아침 화성에.
0: 예.
1: 그 은사골 매운탕 요거 예, 화성시 네. 비봉면에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비봉면?
0: 가보진 않았는데 알 것 같아요.
1: 예, 주소 치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은사골 본점인데 네. 거기 가시면 네기 네. 매운탕이나 소뚜껑 네. 닭볶음탕 2인분 세트 사장님이 네. 챙겨서 줄 거예요. 맛있게 네, 두 분 네.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0: 네, 잘 먹겠습니다.
1: 저기 현옥 씨 듣고 싶은 네. 노래 신청 한번 해보래요. PD가.
0: 저요?
1: 네.
0: 갑자기 하려니까 네. 숨어 우는 바람소리.
1: 오, 야 선곡에 뭐가 있다. 숨어 우는.
0: 숨어 우는 바람소리.
1: 맞아, 맞아. 숨어 우는 바람소리. 예. 가수가 누구죠? 가수.
0: 갑자기 지금 멍해져서 생각이 안 나네요.
1: 저 지금 저 파블로 피디가 노래 찾고 있대요. 예. 옛날에도 아. 나갔어. 숨어 우는 아. 바람소리. 아, 이거 아주. 아주 고퀄리티의 노래인데요. 자, 그러면 현옥 씨 부부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운탕 잘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노래 나가고요. 텔레비전 보세요, 이사업은.
0: 네.
1: 예. 이정옥입니다. 청취자 신청곡 숨어오는 바람소리 듣고 옵니다.

나 화성의 청취자께서 신청하신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잘 듣고 왔습니다. 3386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19시는 노안이 아직 안 왔나 봐요. QCT나 프롬프트 글을 쫙 읽어내는 걸 보니까 말이죠. 눈만이 아니고 전체가 건강해서 종신진행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3386님 격려 말씀에. 제가 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8년 전에 제가 백내장 수술했어요. 이제 백내장 수술하면은 그 인공 그 망막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양쪽에 새로 끼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끼게 되니까 그전에는 시력이 백내장 여술 당시에는 0.4, 0.6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백내장 수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한 집에 가서 한 대여섯 시간인가 한나절 뒤에 이걸 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호대 눈에 있는 거. 제가 딱 떼었거든요. 야, 그때의 그 충격과 감동이라니. 뭐가 똑같았냐? 마치 전자현미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거였어요. 인공 그 망막이라는 게 안경이 들어간 거거든요. 안경. 네. 수정체. 네. 망막이 아니고 참 인공 수정체. 네. 이게 이제 카메라로 치면 이제 렌즈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안 같은 건 없고 시력이 그때부터 하여튼 1.0, 1.0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뭐예요 그 보험이라는 걸 들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생돈을 내고 거의 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하여튼 저 그래서 제가 노안 같은 건 아직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786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듣다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수다 떠는 것 같아요. 저는 오빠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친구도 만들고 동생도 만드는 방송이고요. 노래도 좋습니다. 동생 이름 좀 적어줘봐. 오빠가 불러드릴게. 자 오늘 벌써 2시 52분 됐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화요일 날이죠. 대신 화내드리는 남자 대화남 최국 씨가 등장합니다. 자 최국 씨 입으로 화를 낼 수 있게 문자를 소재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철의 노래 화무십일홍 안치행 작사 작곡 화무십일홍 이 노래 듣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6: TBS 교통정보
7: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방면 7km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작업 중이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신내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서평택분기점 부근 대형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고 여파로 뒤로 3-4km 구간 정체고 이후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덕평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북천안 부근 4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1: 3부 첫 곡입니다. 박우철. 울지 못해 웃어버리 빗겨간 운명이기에. 빗겨간 맹세.

0: 네, 박유철의 비껴간 맹세. 아이, 노래 좋아요. 자꾸 들으면. 네. 4650님께서, 저기 그, 텔레비전 뭐, 채널 번호 아까 얘기하던데, 다른 통신회사의 채널 번호도 쭉좀 알려주세요. 나도 텔레비전으로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채널, 그, TV국에서요. 네, 지금 자막을 띄워놨는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SK텔레콤 가입, 대신 IPTV 가입자들은 BTV라고 그러죠. 244번입니다. 244번. 그다음에 KT는 지니TV. 예. 지니TV는 214번. 예. 그다음에 아까 청취자님, 화성의 청취자님 유플러스 가입자라는데 유플러스 가입하신 분들은 245번. 여기 자막도 지금 TV국에서 직원들이 띄워놨으니까 보시고요. 예. 어디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예.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TV하고 같이 생으로 중계해 주는 데는 허리케인 라디오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KBS나 MBC나 SBS도 아마 이런 거 없을걸? 그지? 파블로. 세계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고. 광고도 최초로 오늘 들어왔고. 아, 오늘 텔레비전으로 허리케인 라디오를 시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자막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SK텔레콤 가입하신 분들은 244번이고요. 그다음에 KT 가입자들, 지니TV 가입자는 214번, LG U+ 가입자는 245번입니다. 네, 텔레비전으로 거실에 요즘 다 텔레비전 크잖아요. 그거 딱 틀어놓고 계시면 제 얼굴도 보시고 조금 이따 이제 태국 씨또 들어올 겁니다. 네. 텔레비전으로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3123님께서 의견 문자를 보내셨네. 최일구 씨 처음으로 문자 보내는데 조금 전에 인터뷰 듣다가 자연스러운 진행에 역시 프로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3123님. 예. 아, 프로까지는요, 뭐, 네. 하여튼, 과찬의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고요. 3851번님. 아, 이분도 지금 TV를 보고 있나 봐. 최일구 앵커,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손 흔들어 드리죠. 예. 5103님. 일구 씨, 안녕. 저도 지금 처음으로 텔레비전으로 듣고 볼수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SK라 244번이네요. 그렇죠. SK텔레콤 BTV 244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TV를 켜고 보고 있습니다. 초록색 셔츠가 젊어 보이고. 예. 네, 초록색이네. 예. 네. 잘 어울립니다. 너무 반갑고 좋아요. 최일구 님도, 최국 님도, 파블로 PD 님도, TBS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모두가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잠시 후, 네가 인간이야! 당신이 인간이야! 예, 대신 화내주는 남자, 시작합니다. 최국 씨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화낼 수 있게 문자가 지금 도착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최국 씨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문자 사연, 화낼 수 있게 문자 사연 보내주시고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진영 가수의 노래 덥시 추운 날 이 노래 듣고요. 네가 인간이야? 대화남 바로 시작합니다.

0: 나를 했다 그래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다 이래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었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후기후기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씨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오늘 뭐, 밖에서 뭔 일 있다 왔어? 박자가 아니, 오늘 안 맞아, 제대로?
1: 아, 좀 딴 생각 좀 했어요.
2: 그치? 네, 뭐. 뭔가 딱딱 안 맞았어, 시작할 때.
1: 네, 아, 뭘 맞추면 뭐해.
2: 오늘 말이에요. 네. 아까 들었지, 저. 밖에서 대기할 때.
1: 예. 네,
2: 광고 나가는 거.
1: 아, 광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러시면. TBS 개국이 몇 년, 92년인가?
1: 예.
0: 네. 예?
1: 90년 아니야?
0: 빠글로. 몇 년인지 쳐봐. 90, 니가 더 잘한다.
1: 아,
0: 90년 네. 6월이라니까, 2026년이니까 몇 년이야, 지금?
1: 30년, 개국. 30년 넘었네? 아니야?
2: 아니, 정확히 해봐. 30년 넘었다고.
1: 30년이니까, 36년.
0: 36년.
1: 36년.
0: 개국 36년 만에

0: 최초로?
1: 네.
0: 최초. 광고가 붙은 거야.
1: 최초로요?
0: 최초지.
1: 왜 최초였지?
0: 그전에 없었지. 예?
1: 아, 진짜?
0: 예. 서울시 예산으로 됐다가 또 미디어 재단으로 돼서 예. 한 푼도 없으니까.
1: 근데 지금
0: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광고가.
1: 광고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0: 아, 방송미래통신위원회인가 그 새로 예. 생긴 데 있잖아요. 예.
1: 방미통.
0: 아, 방미통이 예. 위원회. 예. 거기에서 이제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1: 아, 근데 이제 광고 이제 붙여도 된다, 이렇게?
0: 그럼! 이게 결정은 꽤 몇 달 전에 된 거지.
1: 아, 몇 달 전에 됐어요?
0: 그럼!
1: 그럼 뭐 계속 광고 받아가지고 저게 해보면 되겠네?
0: 그러니까, 니가, 야, 여보세요.
1: 응?
0: 저 아는 데 없냐, 어디?
1: 아니, 아는 데.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셔야 돼요.
0: 아니.
1: 아는 데가 뭐야?
0: 마케팅 이 사람아. 아니,
1: 열심히 해서, 재밌게 해서 광고 붙이면 되겠네요, 이제,
0: 아,
1: 그러면.
0: 아, 예, 예, 지금
1: 아 진짜?
0: 모든 저 PD들이 네. 너만 지금 보고 있어. 10개 라디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코너가 아니, 이거밖에 없거든. 대화남.
1: 어디 찾아가지고 막 광고 달라고 이럴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재밌게 하면 항상 업체에서 붙지 않겠습니까?
0: 에이,
1: 대신 이제 박리담회로 해서
0: 아, 지혁 씨
1: 가성비 있게 싸게 받으면 되잖아요.
0: 아, 지혁 씨 그러지 말고 네. 아는 데 많잖아. 에?
1: 내가 아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0: 아침에.
1: 왜?
0: 아니 그 이제 뭐 골프 연습장 그런 데 사장님 몰라? 에? 그 골프 연습하다가 이 가슴도 다치고 그랬어.
1: 다단계도 돼요? 다단계.
0: 아, 그거라니.
1: 다단계나 저기.
0: 야, 최국 씨 인기 입증하는 문자가 막 쇄도하고 있네.
1: 아니, 잠깐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출연료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제?
0: 아유, 여보세요. 골뱅이 하나 갖고 무슨 출연료가 들어오겠어.
1: 아, 그건 아니야. 아직?
0: 네, 아주 네. 큰 걸로 해봐, 큰 거.
1: 네.
0: 뭐 휴대폰 그런 거 없냐?
1: 아, 일단 월급부터.
0: 비싼 거.
1: 해결하고. 그 다음 우리 출연료인 거야? 아니, 어찌됐건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네요.
0: 아이고,
1: 네.
0: 이제 시작인데. 아이고,
1: 저기 뭐야.
0: 갈 길이 멀었습니다.
1: 저 뭐야. KBS 처봉만이, 뭐, 저기 누구야? 문자 보내신 분.
0: 네.
1: 저기. 네. 뭐야, 김처봉만이? 최고군 TBS 정상화에 관심이 없네?
0: 에이, 저런 거는.
1: 좀 지워주세요, 문자.
0: 청취자님이 괜히 하는 소리고.
1: 뭐 하시는지 지금 그거, 저만큼 여기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오세훈 시장님!
0: 그렇지.
1: 광고! 아, 잠깐만, 그럼 이제 시장님한테 막 저기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0: 아니, 해야지!
1: 왜? 아니, 그럼 광고도 받고, 그럼 뭐, 저 예산도 받겠다는 얘기예요?
0: 예산
1: 아, 그건 아니지.
0: 말이지.
1: 그거 둘 중에 하나 받아야지. 어? 장관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하듯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죠.
0: 야, 오늘 핫한 얘기.
1: 아, 할 거는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0: 아, 좋았습니다.
1: 아, 광고, 아, 할 수 있어, 우리. 네, 최일구가 있는데.
0: 아니면 자치단체 광고도 우리가 받으니까.
1: 아, 그럼요. 예, 네. 네, 다 받습니다. 네. 불법적인 거 빼고 다 받으니까요.
0: 하여튼, 저, 네. 최국 씨 인기가 하늘을 찔러. 달려라, 아. 무아미님께서, 어? 최국이 오늘 나와요? 아우, 떨려. 긴장된대.
1: 아, 떨리세요?
0: 너무 재밌어가지고.
1: 예, 저도 떨립니다, 지금. 예.
0: 4103님은 최국 씨다, 반갑다. 가슴에 빨간 하트가 최국 씨처럼 귀엽네요. 오늘도 화이팅. 뭐?
1: 아니, 이거
2: 무슨
1: 메이커.
2: 무슨 모양이 화이팅?
1: 네, 몰라요. 뭐 와이프가 사준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10년 전에.
0: 아,
1: 10년 전에. 저는 다 10년 이상 됐어요.
0: 5962님은 최국 씨 광고 들어왔다는데 출연료 이제부터 받습니까? 텔레비전 처음으로 보는데 최국 씨 미남이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뭐 골뱅이 하나로 뭐 되냐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골뱅이 한 통에 골뱅이가 몇 개쯤 들어가 있을까?
1: 한 20개 들어가 있지 않나? 아, 근데 저는 둘째 치고요. 저야 네. 뭐 저기인데 옆에 계신 우리 최국 선배님께서 진짜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0: 그 좋은 얘기를 그 작게 그냥 크게 얘기해.
1: 그나마 집이 조금 예. 그나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지. 만약에 예. 아니었으면 큰일 났어.
0: 뭐 연금이라도 나오니까 저는. 국민연금 나오잖아.
1: 아, 국민연금이요? 네.
0: 나이가 66이시니까.
1: 선생님 저기도 나오시지 않나?
0: 뭐
1: 기자 하셨으니까 그런 건 안 나와요?
0: 그런 게 뭐가 있어.
1: 아, 그러면
0: 기자하다가 뭐가 나와?
1: 뭐 그런 공무원 연금 뭐 이런 건
0: 그런 거는
1: 그런
0: 내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이지 월급쟁이지.
1: 아, 네.
0: 최국 씨는 뭐 받냐?
1: 뭘 받아요?
0: 나중에 은퇴하면
1: 구박이나 받지 뭐 이렇게 저기 밖에 저
0: 연예인 뭐 그런 거 뭐 상조회 그런 거 없어?
1: 없어요 그런 거.
0: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
1: 상조회는 뭐야?
0: 아니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
1: 장례비 얘기하는 거야?
0: 국민연금.
1: 아, 국민연금. 네.
0: 뭐,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도 다 붓고 있죠?
1: 네.
0: 국민연금 꼭 써야 됩니다.
1: 국민연금 들어오고 계시죠?
0: 아, 들어오죠.
1: 아, 부럽습니다. 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0: 아,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충분히 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1: 알겠어요.
0: 아, 이제 저야 불입을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수령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지.
1: 알겠습니다.
0: 내가 부러워?
1: 네, 부러워요.
0: 나이 바꾸려고 그러면?
1: 가져가세요.

0: 자, 2931님께서도 저는 라디오 시청하고, 라디오 청취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도 보냈습니다.
1: 아유, 네,
0: 2931님
1: 감사합니다.
0: 고맙고요.
1: 예.
0: 4103님께서는 최국 씨 10년 된옷 같지 않은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명품이래요. 이거 텔레비전 다 보고 계신 거야.
1: 명품 아니에요?
0: 꼰대 거시기라고 하네요. 쿵쿵. 꼰대 거시기 이 브랜드가 그런 게 있나
1: 예,
0: 보지?
1: 꼰대, 땡땡송, 가루송, 뭐 이런 건데,
0: 꼰땡 가루성?
1: 꼰대가 가루송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아, 이거 오래된 거예요. 진짜. 10년 정도 된 거예요. 아니,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이게, 짝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 네, 우리 와이프가 진짜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0: 3716님은 좋은 광고 한개 물어와 국이야.
1: 알았어요. 얼마 띄워줄 건데 그러면 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내가 하나 물어오면
0: 그건 저
1: 뭐
0: PD하고
1: 7대
0: 상의해서
1: 3이든 8대 2든.
0: PD가 여기 저 대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1: 예.
0: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1: 예,
0: 네. 다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1: 예.
0: 근데 이게 화낼 수 있게 문자를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 문자를 아직 다안 보내주고 계셔. 야, 문자 보내달라고 좀 책임 좀 해주세요.
1: 예, 문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화나는 일 있지
0: 요거, 요거 읽어야지,
1: 않습니까?
0: 요거, 요거.
1: 왜 화를 안 내, 왜.
0: 요기 읽어, 여기, 요거.
1: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0: 네.
1: 여러분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갑질 고발,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맨날 당하는 게 갑질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럽게 안 되는 게 장사잖아, 지금. 난리 났잖아요. 화 안 나십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빨리.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짜증, 우라통 제가 확 대신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선물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 선물.
0: 그렇죠.
1: 예, 이제 네. 또 광고도 들어왔으니까 선물도 또 더 늘어날 거예요, 또. 예,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메신저 TBS 앱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공짜.
0: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자를, 화내는 문자를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탠드바 MC 경력만 30년.
1: 아...
0: 힘든 싱어.
1: 야...
0: 실버 힘든 싱어 보조 MC. 네.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1: 내공이 뭐.
0: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네, 아이, 노래 좋습니다. 아, 참. 자, 4218님께서, 자, 이제, 화내는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최욱 씨 준비됐죠? 소개해 드릴게요. 그저께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먹어보라고 하길래 몇 개 먹었더니 아주머니가 여기가 무슨 만두 가게예요? 몇 개를 집어먹는 거예요? 안 살 거면 그만 먹어요. 요렇게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1: 네.
0: 아니 얼굴에 산다 안 산다 써 있나요?
1: 네.
0: 솔직히 안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샀다 이런 얘기네.
1: 안 샀다고. 네? 안 살려고 했는데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네. 또 왜 아, 이렇게 많이 먹냐고 하니까 더 저기 했다 이거예요. 지금.
0: 그날 창피해서 혼났어요. 네. 아마 있어 봐. 근데 안 살려고 했지만이라는 건 결국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1: 아니야.
0: 아주머니가 자꾸 핀잔을 주니까?
1: 아니 안 사. 솔직히 안 살려고 했지만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0: 야 이거 문해력이 딸리네 이거.
1: 아니 이거 먹고 혼났는데 이걸 왜 사요?
0: 가만 있어 봐. 빠블로는 어떻게 생각해? 네?
1: 안 산 거야. 안 산 게 맞아요.
0: 아, 안 산 게 맞다고? 네,
1: 그래서 웃긴 거예요, 지금 이게.
0: 솔직히 안 살려고. 아. 네,
1: 원래 안 살려고 네. 했는데 거기다 또 많이 드셨다는 거 아니야.
0: 그냥 잘 났어, 그래. 아니, 알았어, 그만해. 아니,
1: 중요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네. 아, 이걸 또 어떻게. 어쨌든 우리는 네. 의뢰인의 입장에서
0: 그렇지, 그렇지.
1: 화를 내야 되는 거니까. 네,
0: 손님 네. 입장에서.
1: 아주머니 너무하시네. 네. 아주 몇 개 먹었다고 그렇게 사람을 옆에서 빈잔 준 게 어딨어요.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 데인데.
0: 와, 좋아, 좋아.
1: 어? 좋아. 아 먹어 몇 개 뭐 하나 먹어봐서 어떻게 알아? 몇 개 다 먹으라고 진짜 맛있으면 딱 살라고 하는 건데 어 아줌마 그래가지고 더 안 산 거 아니에요?
0: 진짜. 안 살 거면 그만 먹어요.
1: 야 뭐 만두가 아줌마 거야?
0: 어? 내 거야 내 거.
1: 아줌마 거냐고?
0: 맞아요 내 거요.
1: 아니잖아 아줌마 거 아니잖아.
0: 아, 내 거라 그래 컨셉상.
1: 네. 어? 네. 아니 시식이라는 게 뭐야? 먹어보라는 게 시식 아닙니까? 먹으면서 먹었더니 뭐 어? 아니 많이 먹고 안 먹고의 그 기준이 뭔데? 아, 창피해 죽겠네, 진짜. 418님, 이 정도면 됐나요?
0: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1: 네. 앞으로는.
0: 아니, 아주머니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1: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만 드세요.
0: 예, 뭐. 저희는.
1: 아, 뭐 이렇게 많이 먹어.
0: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민원은 제기한 분 입장에서 화는 내드렸는데. 아, 네. 아주머니 입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드려야지.
1: 그러니까, 아, 저.
0: 그러면 반대로 아주머니 입장에서 그 손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해?
1: 응?
0: 예? 왜 이렇게 막 먹어? 그러면 어떡해?
1: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안 사면, 어? 짜증난 거긴 한데. 네. 아니, 근데, 뭐, 아무튼.
0: 자, 네. 이번에는 5209번님인데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인간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1: 피지 마! 피지 마!
0: 끊어, 그래, 끊어.
1: 끊어! 끊어, 끊어. 피지 말라면 피지 마! 막 써 있잖아!
0: 그렇지.
1: 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 아, 이런 진짜 야만인 같은 이라고, 진짜, 네. 어?
0: 나도 끊었어, 그래.
1: 난 안 끊었어요. 옆에 분 끊었어, 옆에 분! 어? 아주 그냥 그러다가 진짜, 어? 누구야? 네가 인간이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봐 다 진짜!
0: 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1: 어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 아, 짱나게 진짜로. 아, 그리고 네. 제가 2층 살아요. 2층 사는데.
0: 네. 아파트 2층?
1: 네. 네. 그 23층에 네. 사실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0: 아파트가 23층이야?
1: 네. 24층짜리인데 아니, 23층 사시는 네.
0: 할아버지께서.
1: 백발 할아버지.
0: 예.
1: 네. 진짜 할아버지.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나가서 담배를 이제 피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려요. 근데 2층인데 3층 같은 2층 있잖아요.
0: 네. 걸어 다니긴 네. 약간 네. 높고 네. 그런데. 네.
1: 근데 진짜 저는 한두 번 가거든요. 담배로.
0: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1: 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몇 개를 피는 거냐고. 나는 그거 보고 진짜 이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그것도 23층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0: 그러니까.
1: 그거를 진짜 하루에 내가 봤을 땐 한 열댓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0: 그러면 그 1층에 네. 가면 어디 흡연 코너 같이 가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네. 같이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래요.
1: 맞담배 피는 거죠, 할아버지.
0: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는 드리고.
1: 아, 인사는 아직 안 드리고.
0: 아, 인사를 해야지, 이 사람아.
1: 아, 인사 드리는 순간 또 저기 하자. 괜히 옆에서 못 피잖아요. 그래서

0: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래요, PD가. 네. 아, 손님 한 분 떨어져 나갔어. 그래가지고.
1: 더 극찬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더 극찬.
0: 자, 이번에는 6932번님. 네. 저희 딸이요, 주말에 거울을 보더니 엄마 닮아갖고 코가 낮아. 네. 그러면서 성형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돈 벌어서 해라 그랬더니 네. 제가 해줘야 된다고 난리네요. 아. 네. 이 딸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네? 네? 딸한테. 아, 엄마 왜, 입장에서.
1: 딸, 뭐, 엄마한테 왜 그래? 어? 그 얘기 들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어? 나를 닮아서 코가 낮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 엄마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어?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0: 아빠한테 돈 달라고.
1: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아빠한테!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아빠한테 코를 세워주든 낮춰주든! 어? 그리고 너 지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그래! 니가 벌어서 해야지, 니가 벌어서! 딴 것도 아니고 코를 뜯어 고치는데 니 돈으로 해! 엄마는 뭐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비 올 때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 코에 물 들어와가지고!
0: 여보세요.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1: 아, 죄송합니다. 어? 니 돈으로 해, 니 돈으로! 그리고, 마음이 이뻐야 적인 거야. 얼굴 뭐, 겉모습보다 속을 더 갖고 남고! 어, 이런 좋은 얘기들 또 하려니까. 네, 낯간지러운데요. 예.
0: 자, 이번에는 7730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분이 저한테 빵빵거리길래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을 놀래키는 거요? 그랬더니 네. 왜 크게 안 돌고 작게 돌아? 그걸 운전이라고 자빠졌어? 운전 똑바로 해. 집구석에서 솥뚜껑 운전이나 해. 이렇게 막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참 어이없어서 참았습니다. 여자 운전자라고 말 함부로 하는 남자들 정말 심하네요. 화 좀 내주세요.
1: 이런 수정과의 잣 같은 인간이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밥숟가락 놓고 싶어. 야, 요단강 건너고 싶나 아주 진짜. 어? 말 똑바로 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디서 대가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말이야. 어? 야, 네가 운전 잘하면 얼마나 잘해. 너 같은 인간들이 뭐 사고 나고 그러더라. 어? 아주 그냥 남들한테 피해주고. 야, 크게 돌건 작게 돌건 안 부딪히면 되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알았어. 어? 왜? 뭐? 그걸 운전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이게 아주 그냥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0: 한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어디 여자라고 말이야. 무시하고 아주 여자한테 막말하는 인간들아. 가족들한테 막말. 야, 아주 그냥 인간도 아니야. 네가 인간이야. 어서 말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인간들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조져야 돼요.
0: 조져.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삐. 그건 삐. 지금 9693님께서.
1: 아, 맞다. 이거 광고 들어오지, 요즘에.
0: 하하하.
1: 말 조심해야겠네.
0: 코에 물 들어갔어요. 아주 내, 너무 재밌었대. 네. 코에
1: 아,
0: 물.
1: 아, 감사합니다. 네. 예.
0: 최국이 잘한다. 그 다음에 뭐, 최국이 너무 웃긴다. 오늘 뭐 아주 최국이 생일이네, 생일. 예. 네. 자, 7200님께서는 최국 씨 진짜 연기자네요. 화낼 때 얼굴 표정 몰입합니다. 텔레비전 시청하는데 화낼 때 카메라가 얼굴 클로즈업 하는데 리얼합니다. 야. 야.
1: 뭐 화낼 때는
0: 올해 저 대종상 뭐 하나 받아야 되는데 연기상 같은 거.
1: 화낼 그치? 때만 몰입이 돼요. 화낼 때만.
0: 4103님, 최국 씨, 저희 23살 먹은 큰딸이 지금 대상 포진 걸려서 힘들어 하거든요.
1: 아이고.
0: 대상 포진한테 화 좀 내 주세요. 그리고 신청곡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큰딸을 위해 거북이의 빙고를 듣고 싶습니다. 빙고. 예, 이 노래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자, 예. 일단, 대상 포진한테 화장.
1: 야, 포진아, 어딜, 야! 이게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진짜, 아파 죽겠구만, 진짜! 어! 어딜 들어가는, 야, 당장 꺼지지 못해. 야, 꺼져버려! 대상 포진 꺼져버려! 오지 마! 너 때문에 진짜 살 수가 없어 진짜 사람들이 너 때문에 어디서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진짜 사람 피곤하겠죠.
0: 화성으로 보내버려.
1: 화성으로 나가
0: 화성으로 보내.
1: 나 어디로 가?
0: 화성으로 가
1: 경기도 화성 아니다. 저 우주밖에 화성으로
0: 뭘 태워가지고 와.
1: 그냥 가. 너 같은 거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가.
0: 아유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청취자님의 신청곡 듣고 옵니다. 거북이의 빙고!

0: 빙고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8279번님인데 저 좀 혼 좀 내주세요. 청취자 본인을 혼내달래요. 며칠 사이에 카드 한 개, 면허증 분실. 오늘은요 병원에 가서 자동차 키를 분실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인포에서 찾아서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네. 인포가 이제 그
1: 인포메이션
0: 센터 거기지. 네. 네. 네. 네. 그리고 마트에서 며칠 전에 빵 놓고 와서 돈으로 받아왔어요.
1: 아, 이거는
0: 도대체 몇 개를 잊어버리시는가, 잃어버리시고.
1: 네. 이게, 아, 근데 이게 좀.
0: 아, 이거 혼내드릴 게 아니네.
1: 그러니까 이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다 이해가 가요. 예, 네. 아마 제 또래 아마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0: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자동차 키는 어떻게 다 분실을 하셨을까? 네, 어떤 상황이? 아니,
1: 기억력이 감퇴가 네.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0: 그러니까 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누가 습득을 해가지고 네. 거기다 갖다 놨나 보다.
1: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0: 다행이네, 그래도.
1: 우리 와이프가 73년생인데. 네. 얘도 이제 가물가물한 거지, 요즘에. 그럴 때마다 자기는 우리 가족 그 주민번호를 네. 다 외우고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뭐 카드를 놓고 갔다거나 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순간 주민번호를 계속 외운대. 오.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그래서 기억력.
0: 아, 기억력 돌아오라고?
1: 안 잃어버리려고. 예, 네, 안 잃어버리려고 막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
0: 네. 아, 아내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 네. 좀 배워, 그런 거는.
1: 벽에
0: 네?
1: 똥칠할 때까지 단다, 이거.
0: 여보세요. 네.
1: 그럴 의지가 확고하다, 이거죠, 그분은. 야, 네, 아무튼 8279님. 네. 네. 아유, 참, 얼마나 본인이 제일 답답하시지, 뭐. 네. 그래서 제가 뭐, 화낸다고, 혼낸다고, 뭐, 그게 또 되겠어.
0: 아니, 그러니까, 네. 최욱 씨가 이제 아내분이 네. 뭐가 기억이 안 나면 가족들 주민번호 외운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기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 유명한 배우
1: 그런 경우 많죠. 예.
0: 그 저는 그 아 그 대표적으로 그 누구더라? 아 또 기억이 안 나네. 가만 있어봐. 아 내가 속으로 생각을 아 나
1: 제로
0: 그 흑인 배우라면은 가만 있어봐 형이 얘기하는데.
1: 제로 꼈다 진짜. 아 예 말씀하시죠. 예.
0: 그 흑인 배우만 나오면 아,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이름이 네.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
1: 저는
0: 그래서 그 사람 네. 딱 오면 자유.
1: 뭐?
0: 자유.
1: 그게 뭐야?
0: 프리덤.
1: 네, 프리덤.
0: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1: 모건 프리먼.
0: 나 그런 식으로 생각 안 날 때 이제 하거든.
1: 네. 아 예. 예.
0: 그다음에 저기 누구지 저.
1: 아 연상 기억법으로 하시는
0: 니콜라스 케이지.
1: 네, 니콜라스 케이지는.
0: 니콜라스 케이지는 세 장을 떠올려. 세 장. 케이지.
1: 케이지가 세 장이에요.
0: 어. KG가 세장 그런 거 아니냐?
1: 그런가 보죠.
0: 아, 그렇다고 쳐.
1: 네네네.
0: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 제 세장이지. 그러면은 네. 니콜라스 케이지 이런 거. 이렇게 연상급으로 남아. 꼬저 아주머니께서 아주 기억을 잘하고 계신 거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자, 8279님도 뭔가 연상작용을 한번 배우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걸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자, 본인이 아, 나 왜 이렇게 까먹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0: 스트레스요.
1: 네, 스트레스. 그렇게
0: 생각하지 말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자각 인식하는 것 자체가 또 건강한 거라고 하더라고.
0: 누가 그래?
1: 아니, 진짜 기억력이 가면은 그런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0: 그래?
1: 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거. 네? 내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지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
0: 저기 그 네. 일본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어. 네.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1: 네.
0: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3M 테이프 아니 3M인가? 네. 일회용 이거 있잖아. 네. 여기다 뭘 적어놔 가지고 집안 곳곳에다 다 붙여놔. 어? 치매 막걸려.
1: 그 메멘토라는 영화 있잖아. 그것도 비슷한 거잖아. 막 문신색이잖아, 걔는. 이렇게.
0: 야. 예? 형이 얘기하면 하나, 형 얘기를 끝내. 너까지 껴들어오냐.
1: 예.
0: 몇 살이야? 형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야지.
1: 너 몇 살이야?
0: 야, 같이 막 껴들어오려고 그러고.
1: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가. 네. 너 자, 몇
0: 살이야? 7664번님이에요.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술 한잔 하신 분이, 저기요, 아저씨. 신호 좀 대충 무시하고 좀 가요. 급해 죽겠는데. 네. 이게 뭐예요? 엉금엉금.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중앙선 넘어가라, 저 건너가 자기 집이라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나이도 어린 사람이 반말하고 욕도 하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에이. 최국 씨, 화 좀 세게 내줘요.
1: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야! 마음껏 질러 이제 마음껏.
1: 이건... 야! 네가 운전해. 네가 네 차 타고 다녀 그냥. 이런 너는 택시를 탈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아주 그냥 이 맞박이 피도 안 마린 어린 놈 자식 아주 그냥 어? 어디서 기사님한테 아주 그냥 기사님 항상 고생하시고 진짜 야 각등이나 지금 저 손님 없어가지고 장사 안 되시겠는데 이 술 처먹으면 곱게 처먹든가 아주 진짜 확실히 네가 인간이야? 뭐? 중앙 뭐 대충대충 무시하고 가라고? 뭐 벌금 네가 낼 거야? 어? 그럼 돈 더 내놔 이씨. 야 네가 한 6천만 원 주면 내가 신호 여기 간다 내가 라고 하면 좋아?
2: 무슨 말이야 형이 이씨
0: 왜?
2: 똑바로 안 해?
0: 그지 경험이 자꾸 나오는 건 안 좋아.
2: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0: 경험이 자꾸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2: 경험이 뭐야?
0: 아 뭐 시옷에 뭐 경험 이런 거 있잖아. 좀 막 나오던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2: 다 몰라. 나 하다가 그냥 뭐 저기 하는 거지 뭐.
0: 자 이번에는 39.
2: 박미통 저분이 가시는 거지 뭐.
0: 3459님. 안녕하세요. 최국이 형. 얼마 전에 평택 청담동 해장국 먹다가 평택에도 청담동이 있나 보죠?
2: 네.
0: 화장실 가는 쪽 문이 안 열려서 주인 아주머니를 부르니까 아저씨가 힘이 세서 부산 왔구만. 얼른 물어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싸우기 싫어갖고 그래가지고요. 8만 원 부러지고 나왔어요. 이 아주머니 완전 깡패더라고요. 혼 좀 내주세요.
2: 아줌마 진짜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말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아줌마 그 화장실 기가 그 잘못된 것 같고 아 이분도 되게 착하시다 3459님 진짜 대단하시다.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장 냈다는 증거도
2: 증거 있어? 예. 증거 있냐고 아줌마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
0: 8만 원
2: 아주 뭐 진짜 뭐 장사 좀 되나 보지? 내가 아쉬울 거 없으니까 손님들한테 이딴 식 지급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왜 비싸 이렇게 비싸 8만 원이야 지금 뭐 전자식이야? 아줌마 깡패야! 나 정말 짜증나네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분.
0: 아줌마가 소리 듣고 평택에서 올라온다 너.
2: 아 큰일 났네. 다 연기니까요.
0: 컨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네,
2: 컨셉입니다. 컨셉. 네.
0: 자 이번에는 네. 3952번님.
2: 네.
0: 세월이 약이겠지요 앵커님. 어쩔 수 없네요. 나이는. 메모를 습관화하세요. 저보고.
2: 아, 진짜?
0: 메모를 습관화해야 돼.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 아이고. 자, 이 타이밍에 파블로 PD가 MC를 위한 노래를 선곡을 했네요. 송대관 형이 부릅니다.

0: 세월이 약이겠죠. 성대관 씨 노래.
1: 어, 네. 네. 목소리가 되게 젊으시네요, 이때만.
0: 아, 이제 옛날에 정말 히트했던 노래 아닙니까? 네. 어,
1: 진짜.
0: 최국 씨 세대는 이 세월이 약이겠지요를 잘 모를 것 같은데.
1: 몰랐어요.
0: 네. 저희 아마 중고등학교 때 70년대쯤, 그때쯤에 아마 히트했던 노래.
1: 근데 전 뭐, 해 뜰 날, 뭐 이런 노래 나죠.
0: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70년대 노래. 아마 그보다 앞일걸? 세월이 약이겠지요가. 예.
1: 자. 명언인 것 같아요. 세월이 약이겠죠.
0: 그렇지.
1: 세월이 약이야.
0: 네. 세월이 약이야.
1: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고.
0: 네.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고.
1: 장사 없는 거고.
0: 이 세월이 약이겠죠. 파블로가 찾았는데 71년에 나왔네.
1: 아,
0: 그러니까 송대관 씨 이 네. 대관이 형님의 첫 번째 히트곡 아닌가요?
1: 아 이게 네.
0: 쨍하고 애들 날 요거는 제가 중학교 때니까 네. 아마 72, 3년도 그때쯤 나왔을 거고
1: 네. 네.
0: 맞아.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 노래 저희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맨날 흥얼거리던 노래였거든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네.
1: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잖아요.
0: 그렇지.
1: 그럼 그 당시에는 해가 별로 안 떴나?
0: 아니, 그만하자.
1: 아니 해 뜰 날 돌아온다는 거 뭐 장마였나 그때?
0: 그때 하여튼 제 중고등학교 때 기억으로 우리 사나이 가수 중에 최대 히트곡이 그거야. 쨍하고 해 뜰 날 그거하고
1: 네.
0: 그 저 푸른 초원이에요. 남들. 우리 젊은 아이들의 그 사춘기 소년들의 로망이었거든. 응?
1: 그렇습니다.
0: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네. 쨍하고 해뜰 날 올 것이다.
1: 지금 따지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전원주택이죠.
0: 그렇지.
1: 전원주택. 모기가 엄청 많대, 모기가.
0: 전원주택을 만든 양반이 남진 씨야, 그러니까.
1: 네. 네. 딱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에 뱀 들어가 있고 막.
0: 그만해. 자, 이번에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 최국 씨. 저는 60대 여자예요.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물 속에서
1: 예.
0: 하는 에어로빅.
1: 네네네네.
0: 하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은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이거 읽어야 돼? 뽀얀 암태지 같다고 그러는 거. 야, 이런 성적 차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요.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 정도 했는데 이건 남의 몸 갖고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하잖아요.
1: 아, 안 되죠.
0: 싸울 수도 없고.
1: 네, 네.
0: 대신 화 좀 내주세요.
1: 이건 미친 아저씨 아니야?
0: 이거 정말 안 돼, 이거. 네가 인간이야.
1: 지금이 인간. 어느 때라고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당신 이거 범죄야, 이거.
0: 범죄지?
1: 뽀얀 암돼지? 너는 뭐 산돼지야? 멧돼지야? 이런 돼지 같은 인간이 하면 좋아? 기분 좋냐고! 이거 아주 그냥 어서 그냥 진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나이는 너 나이는 어디로 처먹은 거야?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0: 아, 좋아.
1: 아, 힘들어.
0: 한 번 더 해야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만 더.
1: 그딴 얘기하지 마. 네. 큰일 나고 진짜. 근데 그 아저씨한테 다시 한번 그 한번 여쭤는 보세요. 어떤 무슨 의미로 한 건지 도대체.
0: 뭘 의미가 있어? 성적 차별 발언을 한 거지. 저런 거
1: 확실한 거죠?
0: 아, 저런 거는 사실 저 경찰의 신고 대상이죠. 요번에 네. 네. 왜 요새 뉴스 많이 나오잖아. 그 지소연 선수인가가
1: 네.
0: 그 축구 시합 하다가 여자 심판한테 성차별적인 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예? 논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1: 아 그러니까 참.
0: 그거 알아 몰라?
1: 몰라요.
0: 아 뉴스 좀 봐 그런 거. 예?
1: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황영보 이후로.
0: 그래? 알았어. 자 이번에는 6512번님 최국 씨 저는 전철을 자주 탔는데 매번 느껴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에. 승차하는 사람이 타야 하는데
1: 네.
0: 그래 맞아 이런 경우 많아요 힘차게 밀고 들어와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 제발이지 질서 좀 지켜서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아, 맞습니다.
0: 내리면 타 그래 내리면,
1: 내리면 타 부탁 좀 하자 내리면 타
0: 좋은 말로 할 때 지켜 그래
1: 나 오늘 신발 샀는데 다 너 때문에 지금 다 더러워졌잖아 아, 어딜 밀어? 어딜 만졌나? 내리면 타.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0: 그럼
1: 노선 좀 늘려주시고, 그런 거. 어? 뭐야, 이게!
0: 그 누구한테 부탁을
1: 아니,
0: 해야
1: 오늘
0: 좀
1: 돼? 미드 끝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0: 아, 뭐 언제는 미드 끝도 있었어?
1: 죄송합니다.
0: 언제 미드 끝도 있었어?
1: 네? 어?
0: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아이고, 최욱 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뭐 1분을 더 때우래.
1: 아.
0: 1분 더 때워.
1: 아, 그럼 광고 좀 줘요! 광고 내놔! 잘할게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어. 우리가 2시 탈출 우리가 잡어. 뭐야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손석희 우리가 잡아. 아 아닌가?
0: 그건 12시 12시인가
1: 싶어.
0: 그럼 빼.
1: 광고 줘요. 광고 광고 얼마면 돼? 얼마면 돼? 한 12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줘요 빨리.
0: 자
1: 먹고 좀 살자. 아 시간을 왜 이렇게 한가 있어?
0: 30초래. 지금 15초 네. 남았어. 자, 7664님께서 네. 신청곡이 있어요.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신 환해주는 남자 여기서 마치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충청도 하니까 한화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한화 진짜.
0: 지우씨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면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 내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불편한 진행이고요. 반대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같은 방면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내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체는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로 이어집니다.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한남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미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유나연입니다.
0: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1: 그렇죠.
0: 올여름 되게 날씨도 기복이 컸고 뭔가
1: 긴 여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네. 2026년의 여름은 어떤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으세요?
1: 일단 저는 이 씀 라디오 하면서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오랜만에 직장인으로 계속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원고 작업을 얼마나 잘 병행할 수 있을까가 그 당시에 가장 저한테 궁금했던 점이자 좀 제가 해내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때마침 제가 회사 적응하는 시기와 책 작업이 완전히 맞물린 시점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가 그래도 웬만큼 병행이 가능하다는 거를 깨달아서 좀 다행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아낌없이 나를 다 쓴 계절로 저는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여름엔 또 생일이 네. 있으셔가지고 최근에
1: 좀 대만도 다녀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쌓이니까 놀기도 엄청나게 놀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정말 여름에 하루도 낭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정말 네. 퇴근 후에 바로 집에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전 그때 친구들이 그냥 에어비앤비를 해라. 같이 살아라. 누구랑 차라리 돈이라도 받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위아님의 여름은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0: 저는 올여름엔 진짜 좀 유독 시원한 저녁이 많았어가지고
1: 6시월이 좀 되게 좋았죠.
0: 네네. 저녁에 산책 또 하고 또 야장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왜 이렇게 시원해?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나눴던
1: 맞아요.
0: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계절이 주는 삶의 만족도가 인간에게 되게 크구나.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이런 여름 저녁을 유럽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구나.
1: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0: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1: 이해가 됩니다. 그럼 8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번 주 8월 마지막 주에도 남량 호러 키워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직 남아있는 더위를 물리치기에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인데요. 그런 마지막을 장식할 책으로는 박상영 작가님의 소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로 골라보았습니다. 그 5년 만에 신작이라 작가님을 기다렸던 분들은 발빠르게 읽어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되게 기대했던 만큼 엄청 몰입도가 높았던 동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제로 흘러가는 이야기라 굉장히 많은 것을 읽고 좀 읽었던 책입니다. 사실 이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는 그 장르로서는 저희가 선정한 남양 호러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 등장인물들이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엄청난 욕망과 추진력 그리고 그 비틀린 사랑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을 약간 미스터리 추리 형식으로 풀어낸 터라 그 공포 이야기를 읽을 때의 서늘함과 좀 심장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비슷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이 박상영 작가님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나 자신과 가장 먼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라고 밝힌

0: 만큼 아직 독서 예정이신 청취자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일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효 작가님 소개도 좀 이어서 해볼 텐데요.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에서 단편소설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가 당선된 이래 굉장히 많은 문학 작가상을 수상하시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죠. 또 올해가 데뷔 10년차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기념하는 듯한 소설이 바로 이스프라기 왕관을 쓴 여자인데 믿음에 대하여로부터는 4년 만의 신작이고 첫 번째 장편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네요. 두 작품 다 저희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앞서 말한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님이 그동안은 동세대의 사랑과 고민을 함께하면서 저희를 즐겁게 위로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국 현대 경제사에 좀 여러 사건을 경유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소설이죠. 그래서 앞으로 작가님의 10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좀 애독자로서 함께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소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는 주인공 하나가 엄마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 세일 백화점에 윤동주를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라 라는 유언을 듣고 윤동주를 찾아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미스터리 추리 소설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타오르는 집에서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살고 있는 하나가 엄마를 죽음으로 이끈 화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한국으로 건너와 셀그룹을 이끄는 윤동주 회장과 엄마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담겨 있고요. 2부 요정의 세계는 엄마의 시점에서 과거 엄마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고 왜 한국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넘어가서 살게 되었는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3부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에서는 드디어 화재 사건의 범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설 어떻게 읽으셨어요?
0: 그래서 완전 그 빈틈없이 만들어진 드라마 보는 기분이었고요. 그 1부 초반에 한 30페이지 정도에 그 등장하는 거의 모든 그 키워드들이 이 남은 페이지에 주요 키워드이자 등장인물이자 복선이에요. 소설 전체에 걸쳐서 엄청나게 떡밥이 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독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랄까? 마치 드라마 정주행한 사람만이 뭔가 느낄 수 있는 쾌감처럼.
1: 그게 또 추리소설에
0: 그렇죠.
1: 재미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더 그랬나 보다. 제가 소설을 다 읽고 다시 초반 30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모든 게 다 뭔가 약간 이스터 에그처럼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주요한 키워드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사실 작가의 말을 읽기 전까지는 작가님은 어쩌다가 재벌가 인물들을 경유한 이야기를 쓰고 싶으셨을까 되게 좀 의아해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정석대로 작가의 말을 나중에 읽는 독자거든요. 근데 작가의 말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덮으면 인터뷰라도 찾아봐야지 했는데 어쨌든 작가의 말을 읽고 나니까 좀 이해가 좀 더 되었고 그 오랜만에 그 작가님의 컴백에 아주 새로운 소재와 주제를 갖고 오신 그 작가님의 변화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지는 소설이었어요. 사실 소설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꽉 막힌 해피엔딩이어서 전작 때처럼 여운을 남기기보다는 그 되게 큰 드라마 정주행을 마치고 난 듯한 개운한 성취감을 남기게 해준 그런 독서였습니다.
1: 저도 그 전반부 그러니까 하나가 엄마 유언 듣고 한국 가가지고 그 준호라는 친구이자 기자랑 같이 이제 윤동주 회장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과정까지 되게 몰입도 있게 읽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반에 윤동주 회장이 하나의 엄마한테 남긴 편지가 나오잖아요.
0: 네.
1: 그걸 읽으면서 아, 이 모든 게 다 복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저는 윤동주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한 일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사실 조금 맥이 빠지긴 했거든요. 이건 그냥 충분히 저의 개인의 관심사 문제이긴 한데 저는 재벌들의 그 권력 다툼이나 사생활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 그 재벌가의 복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책을 다 읽고 나니 이 책에서 중요한 건 재벌의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윤동주랑 하나의 엄마인 사치코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윤동주와 사치코의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망한 사랑 이야기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체험이 가능한 책인데요. 좀 거한 비유일 수 있지만 해리포터가 해리와 친구들의 시점에서 보면 성장 스토리이고 뭐 복수극일 수도 있고 모험담으로

0: 스네이프이지만 스네이프 교수의 시점에서 읽으면 완전히 다른
1: 미어지죠 마음이.
0: 완전 망한 사랑이거든요.
1: 그렇게도 한번 보고 싶네요. 해리포터를.
0: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그 박상윤 작가님 작품에는 늘 사랑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번 소설에서의 사랑은 이전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좀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이 소설의 뭔가 주제의식이랄까? 그,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라는 이런 점에서 심은경 배우의 추천사가 이 사랑은 망해도 너무 망했다. 이게 되게 뒤늦게 이해가 되는 독서이기도 좀 했어요.
0: 이 책에는 정말 망한 사랑, 망한 관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1: 네.
0: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물들 각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잖아요. 이게 미스터리 소설이다 보니 줄거리를 얘기하는 건좀 너무 스포니까 인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마츠노 하나. 일본 이름이고
1: 네.
0: 한국 이름으로는 송하나.
1: 네.
0: 한국에서 태어나 10살 정도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집이 완전히 전소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엄마인 마츠노 사치코랑 같이 엄마의 고향이었던 요코하마로 건너가서 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엄마는 자이니치였던
1: 자이치.
0: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 26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다시 온 적이 없고 또 갑자기 헤어진 한국 친구들과도 연락 한번 할 수가 없었는데요.
1: 네.
0: 왜냐하면 엄마 사치코의 통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때 한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도 엄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포기할 정도로
1: 그니까요.
0: 한국과는 완전 연을 끊게
1: 완전,
0: 만들었거든요. 근데
1: 엄마 하루에 떼어 아주.
0: 이유도 잘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냥 그때 화재 사건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온 게 너무 큰 충격인
1: 트라우마
0: 것처럼.
1: 됐거니
0: 근데 그랬던 엄마가 죽기 전에 한국의 대기업 총수인 윤동주를 찾아가라. 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되면서 하나는 큰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와 윤동주는 무슨 관계인지. 왜냐면 윤동주는 너무 유명한 대기업 총수였던
1: 네.
0: 거예요. 그리고 26년 전 한국에서 벌어졌던 화재와 현재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한이 방화 사건이 윤동주랑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1: 그쵸.
0: 근데 그렇다 한들 이 30대 여성이 대기업 회장을 어떻게 찾아갈
1: 어떻게,
0: 수 있겠어요?
1: 그니까.
0: 그럴 때 하나의 눈앞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준호입니다. 하나가 이제 시사 주간지 Q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1: 네.
0: 유튜브 채널인 시선 Q를 보다가 윤동주 회장을 인터뷰하고 있는 기자 맹준호를 발견을 하는데요. 준호는 15년 전에 하나가 다니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그때 하나가 준호의 대학 생활을 돕는 멘토로서 이제 1년간 멘토와 멘티로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연락이 끊긴 채로 15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준호는 이 탐사 보도를 하는 시사 주간지의 기자가 되어서 세일그룹의 윤동주를 파헤치기 위한 인터뷰 영상을 찍었던 거죠.
1: 너무 또 마침 맞게.
0: 그걸 현재의 하나가 윤동주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맹준호를 발견한 거예요.
1: 그니깐요.
0: 그래서 하나가 준호한테 메일을 보내야겠다. 또 기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연을 담은 메일을 보내게 되고 준호가 바로 서울로 와라. 그렇게 이제 서울로 간 하나가 준호의 도움을 받으면서 윤동주와 엄마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1: 네.
0: 되게 흥미진진하네.
1: 너무, 너무 재미있는 캐릭터 설정이에요.
0: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1: 네. 네.
0: 윤동주 세일그룹 회장인데요. 사실 윤동주에 대한 진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하나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 이제
1: 좋은데요.
0: 말씀드릴게요.
1: 네네.
0: 세일그룹의 초대 회장인 윤창국의 장녀이며 현재 세일그룹을 이끌고 있는 2대 회장입니다. 과감한 개혁으로 아버지가 만들었던 50개가 넘는 계열사의 절반을 정리하고 세일 백화점과 유통에 집중해서 세일그룹을 현재 시총 3위에 올려놓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철의 여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윤동주에게는 윤신주, 윤필주, 윤강주라는 각각 엄마가 다른 남동생이 3명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윤창국 다음으로 2대 회장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되게 피 튀기는 왕자의 난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장남인 윤신주는 미국에서 사망을 한 상태고요. 윤필주는 병원에서 요양

0: 중이고 막내인 윤강주와는 이제 의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왕좌의 난에서 승리를 거두고 회장이 된 윤동주와 하나의 엄마인
1: 그러니까.
0: 사치코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책의 이제 핵심입니다.
1: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너무나 그런 흥미가 담기는 가십 같은 이렇게
0: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 어른들이
0: 그런
1: 이렇게 이렇대 하고 알려주는
0: 맞아요.
1: 그런 정보들이라서 사실 책을 읽을 때 빨리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미아님은 요 소설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관계들은 좀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0: 저는 이 인물 속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황석형이라는 남자와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황석형은 윤동주 회장의 수족이라고 할수
1: 그쵸.
0: 있는 인물인데, 표면적으로는 윤동주의 운전기사이지만, 사실은 전 안기부 출신
1: 보통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0: 요원이에요, 요원. 그래서 윤동주의 모든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저는 황석형이 윤동주를 사랑한 게
1: 진짜?
0: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물론이고, 그 사치코의 딸인 하나까지 좀 무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준 게
1: 너무
0: 아닐까?
1: 순하다, 그러면은.
0: 완전 순해져.
1: 그거 지금 약간 몰입했네.
0: 저는 이그 서브
1: 순해.
0: 남주에 빠지는 타입이라서 아니 심지어
1: 그렇구나.
0: 동주랑 사치코가 중간에 헤어지게 되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앞에서 바로 이거 내가 벌인 일로 하겠다. 자기는 어차피 가족도 없고 도망 다니기도 되게 쉬워서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 이건 너무 사랑이죠.
1: 생각해보니까 이 황석형이라는 캐릭터에 전사가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이
0: 없어요.
1: 방금 말씀하신 안기부 출신인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 황석형의 행동 동기가 설명이 안돼 있어서 그걸
0: 사랑.
1: 미아님은 사랑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그러네. 다른 사람들은 다 동기가 이해가 돼. 다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
0: 욕망이 다
1: 욕망에.
0: 있어요. 근데 황석형은 그저 윤동주의 무사만을 바랍니다.
1: 어허, 아니, 그
0: 아니야?
1: 그건
0: 아니에요?
1: 방금 넣으신 건데 너무 설득이 되네요, 저한테도.
0: 근데 그 이유가
1: 그러면 왜
0: 아니면
1: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사람은?
0: 왜막 신문을
1: 사랑하니까?
0: 바꿔서면서까지
1: 그러게.
0: 살아야 되냐고요.
1: 그러네요.
0: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 중에 최애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최애. 근데 이게 뭐 연예인 덕질 최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최애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하고 살인을 숨겨주기도 하고 다들 그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최애 대상이 뭐내 남동생이기도 하고 정말 첫사랑이기도
1: 최고로
0: 하고
1: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0: 연예인 아니고. 그래서 이 소설 속 인물들도 최애를 위해서라면 불불 안 가리고 다 그런 모든 기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1: 맞는 것 같아요. 설득이 됐습니다.
0: 어떻게 보면 황석형 씨도 망한 사랑을 한 거죠.
1: 그렇죠.
0: 윤동주를 왜 사랑해가지고?
1: 그니까. 저는 그럼 이 삼각관계에서
0: 2명?
1: 윤정주와 사치코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쓴 마음과 그 선택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민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미아님은 오히려 황석형을 보고 주저없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소설 속의 메인 캐릭터인 윤동주와 사치코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한 번에 포장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랑은 진짜 많은 것을 많이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되게 납작하게 만들기도
0: 맞아요.
1: 하잖아요. 이 동주와 사치코를 사랑하는 사이즈라고 하면 왠지 그들을 좀 납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이 동주는 사치코란 인물을 철저하게 아버지의 복수에 이용을 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아끼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소설에서도 이 관계를 성애적인 사랑으로 명확하게 확정 짓지는 않듯이 어쨌든 동주는 사치코를 향한 연민이 확장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사치코와 함께하는 삶을 표면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치코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왜냐면 동주가 자기 자신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사치코를 사랑하거든요. 사치코가 왜 자기와 함께해야 하는지 사치코의 입장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은 그냥 사치코가 나와 함께 있는다는 전제 하에 그냥 계획을 세워요.
0: 맞아요.
1: 사치코가 그러하길 원했어도 동주가 정말로 사치코를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선택하게 만들어 또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0: 씁쓸한 관계.
1: 씁쓸한 관계입니다.
0: 사랑으로만 포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이 지닌 결핍의 모양이나 욕망이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서 서로한테 끌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줬던 순간이 있기는 하는지, 그러니까 함께 하는 동안 어떤 성과를 이루었든 저는 그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뭔가 주체인 당사자들을 사랑하거나 나의 사랑을 충족시키고 나의 행복을 지어주었다기보다 욕망한테 그냥 다 모든 거를 이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 점이 인상적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그린
0: 그러면
1: 거.
0: 혜은은 이 사랑이 네. 구원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지 파멸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지.
1: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뭐 49대 51 이런 느낌으로 구원에 가까웠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과정은 서로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파멸하는 과정이 맞는데 저는 그게 구원을 믿고 한 행위라고 생각은 들어요. 파멸시키려고 그 짓을 한 건 아닌 거예요. 구원을 하려고 하긴 한 거야.
0: 아, 얘를 구원해주려고.
1: 하려고 하긴 하고, 근데 과정이 파멸이었던 거지, 목적 자체는 구원이 맞은 거예요. 얘를 파멸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구원이라고 믿은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에서 구원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건 진짜 깔끔할 수 없는 일인 게,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걔가 구원받아야만 한대. 근데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은 사실 얼마나 삶이 안, 황폐한 상태겠어요. 네. 그렇게 막, 그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든 네. 사회든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만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희생시키려면 파멸이 좀 묻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깔끔하게 구원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 신데렐라 스토리 같진 안 된다는
1: 네,
0: 거죠.
1: 좀 더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뭔가 구원 이전에 발생한 그 선제적인 파멸의 잘못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경우에는 윤창국이 문제인 거고 네. 사츠코의 경우에는 그런 아버지와의 네, 이제 안 좋은 관계, 자인적 이런 거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반대를 했더라.
1: 좋아요. 위아님은 파멸이군요. 위아님은 요 사랑이.
0: 저는 동주가 네. 사치코를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여기 너무 황석영 편이라 그래 지금.
0: 사치코를 사랑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가 사랑인가? 왜냐하면 오히려 동주는 사치코를 만나기 이전에 도쿄에서 만났던 남자 있잖아요.
1: 네네. 정인수?
0: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당한 배반이 있잖아요. 네네. 그 배반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사치코를 이용했던 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윤동주도 처음에는 네. 사치코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건 맞아. 하지만 뭐 도중에는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저는
1: 동주는 사랑한 게 아니다. 사츠코를.
0: 네. 혜은님 말대로 그 과정에서 버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 그거는 맞아요. 좀 얄미운 구석이 있죠. 네네. 윤동주 씨는.
0: 근데 반대로 동주 입장에서는 사츠코가 구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츠코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동주는 확실히 사츠코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왜냐면 동주는 복수에도 성공했고 사치코로 인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대화가 있거든요. 사치코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네. 나누는 대화인데 네. 사치코가 떠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랑 함께한 지난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인생에 허락된 행복을 다 써버린 걸로 생각하겠다. 당신의 찬란한 미래 앞에서 나는 이제 걸림돌에 불과하다. 라고 했더니 윤동주가 사치코 너는 가족을 버리기로 작정한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자 고향이었고 내 삶의 들보였어. 힘들 때면 기대실 수 있고 무슨 일을 벌여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 이 대사만 보면 뭐 서로 좋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구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지만 저는 이 대사가 오히려 서로가 같은 선상에 사랑을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치코는 인생의 모든 걸 끌어와서 동주를 사랑하고 도왔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끌어와서 맞아. 너랑 살면서 썼다. 근데 동주에게 사치코는 그냥 가족, 넌 나의 고향, 내가 언제든 쉴 수 있는 집. 이런 거는 저는 인생에 건 사랑은 아닌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둘의 그 공평하지가 않아.
0: 밸런스가 그쵸? 안 맞아요. 아,
1: 밸런스가 안 맞죠.
0: 인생을 안 걸었어요, 동주는. 근데 사치코는 사랑을 위해서 맞아. 자신의 모든 걸 내던졌고 그러고서 결국 파멸하지만 동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사랑의 결과가 사치코한텐 파멸, 동주한텐 구원이에요.
1: 속상해요. 저는 이 미아님의 이걸 보고 반박하려고 준비한 말이 있는데 설득이 됐어. 오히려 내가 반박하려고 준비한 게 미아님의 의견에 좀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파트가 돼버린 것 같은데 소설에서 64페이지에서 윤동주가 맹준호와 인터뷰를 나눌 때 자신이 거의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해요.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지은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던 엄마가 윤동주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게 윤동주의 마음속에 굉장히 유일한 따뜻함으로 남아있거든요.
0: 내 거 중에 넌 가장 아름다운 거야.
1: 그걸 이제 엄마가 해준 거야, 윤동주한테.
0: 그거예요.
1: 그거를 근데 윤동주가 사치코한테 네, 그 말해요.
0: 그 말 하잖아요.
1: 근데 나는 그게
0: 내 소유물 중에 가장 반짝이는 거, 사치코.
1: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얘기를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윤동주는 내가 받았던 유일한 사랑을 사치코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치코한테 내가 품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했고 사치코는 또 그 말에 이제 감동을 하는데 이 제가 준비했던 이 파트를 방금 미아님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본인한테만 굉장히 고향감이 있는 사랑이었구나.
0: 그냥 품어본 것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사치코가 가장 반짝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품어본 모든 것들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사치코는 가진 게 없는데 그 없는 것까지 다 버리거든요.
1: 맞아.
0: 갑자기 그러니까 사치코 엄마가 돼버렸네.
1: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설득이 됐어. 저는 그냥 윤동주의 철저히 윤동주 입장에서 지금 이 대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사랑이지 했는데 사랑이라 한데 전혀 게임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사랑이었고 사치코한테 심지어 그래서 그 사랑이 전해졌는지 또 이제 의문이다라는 점에서 좀 마음이 바뀐 것 같네요.
0: 근데 슬픈 거는 사치코의 그 일기장이 나오는데 네. 그걸 보면 사치코는 충분히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3자인 제가
1: 내가 연애하는 게 그래. 아니지만 내가 옆에서 아무리 해봐서 친구가 행복하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0: 너 그렇게 살아라.
1: 아 그래 그래. 그럼 나한테 그래. 이제 얘기하지 마.
0: 나한테 상담하지 마.
1: 맞아. 그렇게 하기 이해가 쉽네요. 네. 둘은 그렇게 살았던 거 사랑했던 거.
0: 사치코 제 친구였으면 제가 진짜 뜯어 말려야 할 텐데 본인은
1: 아니 근데 우리 동주 사실은
0: 결핍도 많은 애고 나 아니면 그거 아무도 못 채워도
1: 근데 그게 가장 안 되는 연애인데 그렇죠. 네. 나 아니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 이 사람 그 망한 사랑이 맞아요. 심은경 배우님이 정확히 추천사를 쓰신 게 맞네요. 이렇게 사랑 얘기에 열을 올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는 그럼 작품 속 인물도 이 사랑 말고도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손에 넣기 위해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이는데요. 근데 소설의 제목이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지푸라기 왕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설의 외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재벌가의 이야기를 띄고 있어서 이 지푸라기 왕관이라는 것도 그래서 과연 얼마나 지푸라기였는지 아마 지푸라기 중에서 가장 질긴 지푸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 소설 속 캐릭터들의 욕망 좀 어떻게 보셨는지
0: 저는 이 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가 의미하는 인물이 누군지 생각하면서 계속 소설을 읽었는데 네. 이 세 명의 여성 모두인 것 같더라고요.
1: 세 명이라고 하면 동주
0: 사치코,
1: 하나까지. 네네.
0: 일단 왕관을 세습되는 왕위의 상징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머리 위에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동주는 세일그룹이라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스스로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또 동생들을 처리해 가면서 얻어낸 왕관인데 그게 사실은 지푸라기로 만든 실속 없는 왕관이라는 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보석인 줄 알고 막 기를 쓰면서 차지하지만 결국에는 지푸라기더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쩌라고
1: 재벌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0: 네, 재벌가 그렇게 피 튀기면서 얻은 왕관이 사실 보석이 아니고 아니요, 지푸라기였어요.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푸라기 왕관이 동주에겐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네, 독자로서 제가 생각한 거고 네. 두 번째 인물 사치코는 미인대회 1등 출신이잖아요.
1: 세일 백화점에서 주최한.
0: 네. 그래서 그 1등 왕관을 씌워준 사람이 바로 동주였어요.
1: 네.
0: 사치코는 자이니치로서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차별당하는 10대를 보내다가 조실 부모하고 홀홀 단신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그녀에게는 그 사랑 같은 왕관을 씌워줄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환경도 아니었을 텐데요. 그때 왕관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동주였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미인대의 왕관을 쓰고 동주가 시키는 일을 해왔지만

0: 토치코에게는 지푸라기일 뿐이더라도 어쨌든 왕관을 씌워준 사람이 있었고 그
1: 네네.
0: 왕관을 썼을 때 나쁘지 않았던 거죠.
1: 그러니까요. 계속 구원받았다고 믿은 것도 맞고.
0: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가
1: 어쨌든 불에 타도 계속 세습이 되네요.
0: 네네네.
1: 이 재벌의 왕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0: 이게 하나인데요. 하나에게 왕관을 씌워준 사람이 동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동주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치코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나한테 그 왕관을 씌워주고 싶어서 사치코가 죽기 전에 윤동주를 찾아가라. 모든 걸 되돌려라.
1: 되돌리라는 거는 내 딸한테 왕관을 씌워줘라 이런
0: 가서
1: 말이었을까?
0: 왕관을 써라.
1: 와.
0: 너의 왕관을 너가 다시
1: 되찾아라.
0: 되찾아라. 의미가
1: 오.
0: 아니었을까요?
1: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또 사치코란 인물의 강인함과 또 남다른 도끼 같은 게또 느껴져요.
0: 네, 그리고
1: 오.
0: 사실 그 왕관을 이제 써야 할 사람은 하나이긴 하잖아요. 또 어떤
1: 그쵸.
0: 비밀을 이제 들어가다
1: 그렇죠.
0: 보면은.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이지
1: 오.
0: 않았을까. 근데 물론, 하나가 쓴 지푸라기 왕관을 이 하나랑 맹준호는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간절하고 애달픈, 그러니까 더잘 살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모이고 엮여서 만들어진 왕관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뭐
1: 네.
0: 쉽게 타들어가는 그런 허술한 왕관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1: 네.
0: 만들어진 왕관이라고 생각을 하자.
1: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일을 또 하기도 하고,
0: 네네. 그래서 각자의 그 지푸라기를 해석하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닐까, 세습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 좋은데요.
0: 어떻게든 제가 이해하고
1: 네. 아,
0: 싶어서.
1: 근데 하나에게 그 왕관이 씌워지는 경로가 동주가 아니라 사치코라는 게, 근데 맞긴 하죠. 그 유언으로 시작된 거니까. 근데 그 유언에 담긴 의미를 지금 미아님이 해석해서 덧붙여 주신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그 누구에게나 지금 나한테 이것만 이루면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행복할 거야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그 욕망과 성공의 허상으로 캐릭터들이 굴러간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그게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저희한테도 다 조금씩은 있죠. 뭔가 소설이고 현실이고 막상 내 손에 넣고 나면 생각보다 금세 그 성공이나 행복에 익숙해지거나 혹은 기대했던 만큼의 뭔가 성취나 성과를 주지 않는 경우도 이제 허다한 것이 이제 인생의 진실인데, 그래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공감이 되었거나 좀 안쓰러웠거나 하는 어떤 욕망, 무엇이 있었는지.
0: 저는 사실 여기서 동주의 욕망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가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이 소설 전체가 동주의 욕망으로
1: 아,
0: 굴러가는데,
1: 그렇죠.
0: 근데 그녀의 욕망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그게 저를 그렇게 크게 설득시키진 못했는데요. 동주는 아버지가 세운 그 세일이라는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싶어 했거든요.
1: 그렇죠.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어떤 차별과 그런
0: 네네.
1: 보지 못한 사랑이 그녀의 욕망을 만들었죠.
0: 네네. 그리고 엄마의 문제도
1: 그렇죠.
0: 있고.
1: 맞아요.
0: 근데 이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파멸을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1: 네네.
0: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의 환심을 사고 또 동생들을 막 밀어내고 세일의 지분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서 결국에는 이대 회장이 본인이 되는 건데요.
1: 네.
0: 근데 그 과정에서 파멸한 건 본인이 아니라 동생들이거든요.
1: 근데 그
0: 동생들도 어쨌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건가?
1: 그런 것 같은데요.
0: 남자고
1: 얘네들이
0: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물론 뭐 본인도 그 과정에서 행복하진 않았겠죠?
1: 그쵸, 그쵸.
0: 사치코랑도 헤어져야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일 제국이 무너졌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세일이라는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렸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아빠가 하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장남을 밀어내고 본인이 회장이 된 것이 정말로 세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맞는가? 아빠의 이름을 지운 게 맞는가? 이게 아빠에 대한 복수인가?
1: 이런 식의 복수가 그리고 진짜 그녀가 말한 복수의
0: 네네네.
1: 결말인가?
0: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를 죽게 만들고 뭐 아이까지 잃게 만들고 그거의 복수가 이거라면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실직자를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막 다른 복수하려고 다른 기업을
1: 네,
0: 망하게
1: 맞아요.
0: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파업하고 뭐
1: 네.
0: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치코를 이용한 거.

0: 뭐냐면 이게 너무나 재벌의 문법인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네네네. 이 욕망을 이해 못하는
0: 저는
1: 거.
0: 저는 처음에 동주가 세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싶다길래 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나? 이제 아빠가 잃은 모든 부를 나눠 갔나?
1: 그게 그 사람이 가장 속 뒤집어 놓는 일일 테니까.
0: 아니면 뭐 사치코랑 도망이라도 가나?
1: 아, 근데 하나도 포기 못하지. 윤창국의 딸로서 존재하지, 사실 윤동주는.
0: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서민이라서 가능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나?
1: 그러니까 그럼 도망가나?
0: 나의 그, 나의 바람, 나의 욕망이었던 거지.
1: 나의 정체성을 버리나?
0: 윤동주가 제발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아빠한테 복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너무 사회주의자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재벌의 욕망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아. 혜연님은요? 네. 혜연님은 이 안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욕망이 있어요?
1: 이해할 수 있었던 욕망은, 저로서 공감할 수 있었던 인물은 그나마, 엄마의 죽음을 밝히려고 진실 속으로 뛰어든 하나? 근데 유언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남겼잖아요. 외동딸한테. 그거 어떻게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일단 안쓰러워할 만한 욕망을 가진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타인의 욕망을 내가 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설은 그 뭐랄까 작가가 마치 360도 회전하는 그 콘서트 무대처럼 모두가 처한 입장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품은 욕망 자체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진짜 얽혀서 보면 뭔가 텍스트적으로는 설득이 돼요. 그 욕망을 해소하거나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식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그래서 이게 뭐랄까 우리가 방금 미아님이랑 나눴던 얘기처럼 욕망을 해석할 게 너무 뻔했어. 그래서 이 360도 무대 위에 그 사람들 다 세워놓고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중반 중후반부에 그 윤동주의 가족의 서사를 굉장히 잘 보여주잖아요. 필주 입장, 안광자 입장. 그 이 가족을 윤씨 지방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후일담 같은 욕망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윤동주의 결핍으로만 진행되다가 이야기가 후반부에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래도 작가님이 한 노력 이들의 욕망의 이유를 만들어준 페이지가 몇 개 좀 있었다는 것은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사람들 여기 캐릭터들이 그렇게 욕망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어도 너무 많은 실패와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안고서 살아갑니다.
0: 너무 많이 잃어버린.
1: 너무 많이 잃어버린. 우리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나의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다가 실패를 떠안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면은 뭔가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재벌가 분들에 비해서. 재벌가 분들은 뭔가 욕망하다가 그것이 남은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게 더 익숙하다면,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했다가 아 포기하고 뭐 하려고 했다가 좀 안 돼서 실패하고 했던 그 이후의 풍경에서 뭘 얻었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익숙한 메커니즘인 것 같은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좀 얘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0: 근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재벌들이 뭔가 욕망하고 그걸 바랄 때 많이 잃게 되는 이유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기도 잃게 하지. 되는 것 같거든요.
1: 다 그냥 걷어지는 건 없으니까.
0: 네, 근데 맞아. 솔직히 우리가 뭔가 욕망할 때
1: 맞아.
0: 다른 사람을 막
1: 그럴 일 뭐가 있겠습니까?
0: 그럴 일 별로 없잖아요.
1: 자기 자신만 가장 해치다가
0: 맞아요. 네. 그래서 혜은은 오히려 그런 게 있나요?
1: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뭔가 포기나 실패가 정확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가 분들은 내가 뭔가를 욕망했다가 그걸 얻지 못한 것에서 뭘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실패한 거. 나의 완전 망한 작품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뭘 욕망을 저도 하면서 살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아 이게 나를 망치게만 했어라는 것보다 여기서 그럼 얻을 게 뭐가 있지? 여기서 뭐 나한테 남은 게 뭐가 분명히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살면서 정확하게 포기했다고 느낀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시대 때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음악을 결과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것, 이게 첫 번째인데, 그걸 포기하고 얻은 것을 헤아려 보면은 일단 음악을 포기하고 얻은 게 지금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음악을 포기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이제 문예창 작가에 진학을 하고 결국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절을 좀 반추해보면 그 문예창 작가를 졸업한 혜은이 저를 만든 게 아니라 음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혜은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가 다시는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떠나보내는 짓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당장 그 눈앞에 새롭게 닥친 그 글쓰기라는 미션을 너무 잘 수행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성실하게 보내는 게 그때 제 상처를 좀 위로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다시 이 일을 좋아하는 마음이 피어났고 그게 너무 소중해서 아 이걸로 이젠 무엇이 되지 못해도 좋으니까 나를 다시 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든 이 쓰기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자는 마음으로만 20대를 보내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저는 한번 뭔가를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 욕망하는 법을 좀 잃어버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뭘 욕망했다가 좀 안 되면 또 내가 포기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좋아하는 것만이라도 잘해보자. 이번 두 번째로 좋아하게 된 이 일을 잘 간직하는 것만으로라도 좀 회복을 해보자가 그 당시에 저를 좀 구원했던 포기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 네. 반대로 네.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만 이루면 진짜 다 해결될 거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고 믿었던 순간도 있어요. 그게 뭐 가수 준비를 했었으니까 가수일 수도 있고.
1: 그게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아니 저희가 그 유구하게 공통적으로 겪는 어떤 가스라이팅이죠. 대학 가면 달라질 거야.
0: 너희, 남자친구도 생기고.
1: 생기면 연애하고 살도 빠지고. 그냥 만병통치약인 게 대학이었잖아요.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근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유혹적인 말은 아니었죠. 왜냐면 저는 그 전에 이미 입시를 포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뭐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까 아 그래 역시 저건 다 허상이었구나. 뭐 이런 시시한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좀 목표했던 거를 잃어본 경험이라면 소설 출간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뤄진 방식이 제가 꿈꿔왔던 거랑 좀 달라서 얼떨떨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설가를 꿈꿨을 때만 해도 그 문학상을 받아서 등단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창구 같은 시절이었는데 제가 소설을 내게 된 경로는 어떤 출판 편집자님이랑 스터디 같은 걸 하다가 그 계기로 등단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서까지 써두고도 당연히 기쁜데 좀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제가 이제 전통적인 시대 끝물에 그 글을 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것도 내가 이룬 거라고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복합적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한 인정을 받아야만 됐던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되게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좀 다잡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뭐 나한테 당연히 운이 있었던 것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고 당연히 소설을 쓸 만한 자격이 있구나라는 것도 저한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신이 들 만큼의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게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최근에 제가 그 타블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팟캐스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침 그가 소원이나 꿈에 대해서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꿈의 학교, 꿈의 직장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면은 내가 꿈의 학교를 못 갔을 때 그 꿈이 사라지는 것 같고 꿈의 직장을 못 갔을 때 더 이상 나한테 꿈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꿈에 뭐 땡땡을 지어보는 것보다 그냥 그런 것과 무관한 꿈을 꿀 수 있는 게 되게 최고라는 말을 이 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꿈을 꾸다 보면 꿈이 이뤄지는 경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양한 길을 안내해 줄 거니까 꿈이 되게 하나의 방법으로만 있게끔 꾸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는 게 좀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요 소설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여기 소설 속의 인물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꿈을 꾸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어떤 정확한 목적, 꿈을 목적으로만 대하니까.
0: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에 네. 사실 이것만 이루면 네. 내 삶이 그치.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해왔거든요. 네.
1: 진짜로 저희 달라지기만을 기다리면서.
0: 네네. 진짜 대학 가면 인생이 달라지겠지? 독일 가면 독일 남자랑 결혼해서 독일인이 되겠지? 뭐 이런 상상하잖아요.
1: 완전하죠.
0: 책 내면 완전 베스트셀러 작가
1: 그렇죠,
0: 돼서.
1: 그렇죠. 그거 뭐 지금 아니겠습니까?
0: 다른 삶 네. 살겠지? 책방 열면은 뭐 달라지겠지? 네. 그러니까 김칫국을 사실 마시는 게
1: 맞아 미안님은 이게 진짜
0: 네, 저의 원동력인데요. 네. 그렇다고 인생이 이 모든 걸 다 이루 했지만 인생이
1: 그러니까 다
0: 크게 달라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항상 다음 기대가 생길 만큼씩만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독일을 갔기 때문에 책을 낼 수 있었고
1: 그렇죠.
0: 또 책을 냈기 때문에 책방을 열 수 있었고 책방을 했기
1: 닫았기 때문에
0: 또 이쌤 라디오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1: 맞아요.
0: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달라졌던 인생이, 거죠. 그래서 쌤 라디오 시작할 때도 제가 얼마나 엄청난 김칫국을 마셨는지
1: 저는 알고 있죠. 네.
0: 아시면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쌤 라디오를 계속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욕망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미아님은 그 욕망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볼 수 있는 끈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계속 품으면 어떤 사람들은 금방 이제 김칫국을 마시는 사람들이 보통 꺾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워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저는 미아님을 보면서 김칫국 마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게 제 안에 새겨져 있어요.
0: 김칫국을 허황되게 마시면 네. 괜찮아요.
1: 어?
0: 못 잃어도. 이 말도 안 되는 김칫국이었거든. 절대 잃을 수 없는 김칫국을 마시다 보니까.
1: 그냥 맛있게 마시면 되는구나, 네. 그냥.
0: 아, 너무 감칠맛 났다.
1: 뭐든 시원하게 마시면, 네, 된다. 좋습니다.
2: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쓴 라디오. 다시 듣기는 쓴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저희 마치 드라마 리뷰하듯이 휘리릭 이렇게 열띤
1: 진짜 제가, 있는 인물들인 것처럼 네, 얘기했어요.
0: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소설 캐릭터에 감정이입하면서 얘기한 거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노래를 고르는 것은 의외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럼 드라마라고 치면 어떤 인물들의 테마곡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접근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음악이 있더라고요. 이 소설 속에 그 욕망으로 굴러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순간에는 자기 자신조차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게끔 그 굴레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그때 이 노래가 나오면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로할 것 같은 노래인 거예요. 사실 이 소설 속 사람들은 타인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본인을 그래도 간신히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1: 누구의 테마곡이에요?
0: 그 모두에게 적당해요. 왜냐면 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RM씨의 넘버2라는 노래예요. 솔로 앨범에 수록되는 노래고 가수 박지윤 씨가 피처링했거든요. 근데 여기 가사 중에 그래 영원할 것 같았던 멜로디 그래 난 나의 펠론이 있어요. 펠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알았는데 범죄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펠론이라는 이 가사가 너무 이 소설 속 사람들한테 여기 너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게 그냥 나는 내 인생의 범죄를 저지른 거나 다름없었던 욕망이야. 이 모든 게 뭔가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쯤에 약간의 후회와 하지만 재벌가들이가 후회하고 싶지 않겠죠. 후회하고 싶지 않은 길을 쓰고 자기를 위안하고자 할 때의 이 노래 같은 게 좀 서정적으로 깔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실까요?

0: 의외로 되게 잔잔하고 서정적으로 흘러가는 노래죠. 사실 이 인물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과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주인공들이 자기 인생엔 주인공들로 살았던 분들이니까 이 노래를 좀 선물처럼 주고 싶었습니다.
1: 저는 네. 넷플릭스 시리즈인 지옥에 떨어집니다.
0: 아, 하고 싶은 말씀인가요? 혹시 인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인가요?
1: 그렇기도 한데요.
0: 아, 네네.
1: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욕망하는 반은 잃었던 윤동주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일본의 유명 점술가 호소키 카즈코의 일생을 그린 9부작 드라마입니다. 호소키 카즈코는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지독하게 가난한 10대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젊음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랑에 실패도 하고 사기도 당하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는 그 부를 모으기 위해서 직접 사기나 범죄에 가담하는 등 가해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인물에 대한 판단을 좀 유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피해자라서 단스러운 마음 들었다가 본인이 당한 피해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그 가해자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의 일생이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근데 결국에 본인이 바라던 그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래서 악마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소키 카즈코도 사실은 동주와 마찬가지로 지푸라기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결국 파멸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또 지옥에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 동주의 이런 과정을 보는 게 흥미로우셨던 분이라면 이 드라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실화예요.
0: 그래요? 사실 이 지푸라기 왕관도 대한민국 어떤 경제 사회를
1: 재벌가들은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저희가 수없이 많은 왕관을 꿈꾸게 되잖아요. 사랑, 성공, 인정, 가족, 행복. 이 소설은 그 왕관들이 얼마나 눈부신지를 이야기하기보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내어주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들여다보게 했죠. 하지만 이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왕관만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오래도록 여러분다운 빛을 품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3: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 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동호대교에서부터 이곳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이후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한남 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반포대교에서부터 속도를 못냅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방면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구 구간의 도로에 요철이 있어서 주의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차량은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까지 밀리고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딱 10분만 더 있다 하자, 정각이 되면 진짜 시작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조금씩 미루다 보면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훌쩍 지나가 버리죠. 연초에 세웠던 계획도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9월이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진짜 시작할 때입니다. 계절도 바뀌는 이때 미루어뒀던 일 하나씩 꺼내봐야겠습니다. 올해 남은 넉 달 알차게 채워나가시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은 서영은의 비 오는 거리로 문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머니특별시 9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비 소식이 있어요. 저는 어딜 가든 비를 몰고 다니거든요. 휴가를 가도 비가 오고 제가 밖에만 나오면 비가 오고. 근데 지금 그 중부지방 위에 길게 정체 전선이 걸려 있어서 비가 계속 오는데 이제 오후에는 그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55에서 40mm고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10에서 60mm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께 미끄러우니까 안전 운전하시고요. 또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이병호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문나영 팀장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병호 팀장입니다.
0: 왜 성함 말씀 안 하시려고. 같이 좀 맞춰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근데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근데 벌써 9월인데 두 분은 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2: 네, 저 솔직히 연초에 계획을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세웠거든요.
0: 아, 거창하게?
2: 네. 근데 절반은 전부 다 흐지부지 네. 다 없어진 상태이고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이제 절반의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4개월이나 남았잖아요.
0: 그렇죠.
2: 남은 4개월 동안 목표했던 몸무게로 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0: 그래도 여름이 오기 전에 절반에 성공을 하셨다고 네. 하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병호 팀장님은 계획 세우신 거는 잘 지키고 계신지?
1: 네, 저도 올해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건강 검진 받았던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와서 했는데 그래도 그 걷는 운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외에 이제 좀 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슬로우 조깅 요즘 유행하던데요.
1: 아, 그래요?
0: 천천히 좋아요. 뛰면서 그 심박수도 네네. 좀 올라가고 아, 생각보다 맞아. 그 근육량을 좀 늘려준다 그러더라고요.
1: 그래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에 1시간에 2시간 정도 걷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지키고 있는데 네. 식단 관리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0: 아, 쉽지 않죠. 네. 이게 또 어쨌든 건강 관리는 뭐 어느 때 시작을 하더라도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올 초에 좀 계획하신 게 있었다면은 잘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좀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무 조정이 확정된 사람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 채무 조정과 사전 채무 조정, 개인 워크아웃을 합친 채무 조정 확정자는 9만 7,199명입니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조 7,426억 원에 달합니다. 이 채무 조정 확정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12만 1,095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8만 9,062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만에 56.1% 증가한 것입니다. 고령층의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7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0명.

4명으로 늘었습니다. 7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대와 70대 이상이 전체 14.1%를 차지했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워크아웃 확정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개인 워크아웃 확정자는 3만 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해 여의도와 한강변 주요 호텔에 예약이 몰리고 있습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축제 당일 콘래드 서울은 객실의 약 90%가 찼습니다. 켄싱턴 호텔 여의도와 호텔 나루 서울 M갤러리도 사실상 만실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객실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5에서 6일 투숙 기준으로는 콘래드 서울의 시티뷰 객실은 206만 3,463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주말 같은 조건보다 약 90%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콘래드 서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축제 당일 객실이 이미 매진됐습니다. 한강 맞은편에 있는 호텔 나루 서울 M갤러리도 객실의 90% 이상이 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객실과 디너 뷔페, 인피니티 풀파티를 묶은 불꽃축제 패키지도 내놨습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개최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진 만큼 막바지 수요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고기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명절 선물 세트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산 소고기 안심 1 플러스 등급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월 14,888원에서 이달 16,137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내산 등심과 갈비 1 플러스 등급도 각각 지난해보다 14.3%, 7.6%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우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도매 가격도 연중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핵심 부위만 소용량으로 담은 실속형 선물 세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미국산 처가이롤은 중동전쟁 여파로 환율이 오르면서 지난 1월 100g당 3,737원에서 이달 4,245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1% 비싼 가격입니다. 소고기 가격 상승은 외식 메뉴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프랜차이즈들도 연초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 송파구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건강검진은 챙기면서 보험검진은 왜 안 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보험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오래된 보험이 지금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료는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놓치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송파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 친정엄마께서 옷장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셔서 갔었는데요. 이 장동 깊숙한 곳을 치우다 보니 웬 보자기에 겹겹이 귀하게 쌓인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풀어보니까 다름 아닌 보험증권이었습니다.
2: 어머 엄마, 난 또 무슨 금송아지라도 숨겨둔 줄 알았네. 보험증권을 뭐 이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모셔놨어?
3: 아이고, 그거 내 보물 1호야. 더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길 해봐라. 그때 내가 의지할 효자야. 우리 딸한테 폐 안 끼치려고 엄마가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구운 거라고.
2: 아휴, 엄마는 참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아파서 좀.

0: 의지하면 어때서 그게 폐야. 엄마 아프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셨어?
1: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그게 맘처럼 쉬운 줄 알아? 그래도 우리 딸 말이라도 참 고맙다.
2: 그때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더니 앞으로 조금이라도 자식들 고생시킬까봐 장롱에 고이 싸둔 그 보험증권이 어찌나 마음을 짠하게 하던지요.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당일 통원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적다는 표적 항암 치료까지 무사히 마치셨어요. 그리고 보험 청구를 해드리려고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요.
0: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상품은 입원을 하셔야만 나오는 입원 일당 위주의 보험이라서요. 이번에 받으신 당일 통원 수술이나 표적 항암 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니십니다.
2: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자동차 한 대 값을 냈는데 정작 암에 걸렸을 때 손에 쥐어진 건 수술비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보험만 철석같이 믿으셨는데 정작 필요한 치료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았어요. 놀란 마음에 제 보험도 꺼내봤더니 구성이 엄마 것과 똑같더라고요. 이제라도 제대로 점검받고 싶은데 저 뭐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네, 송파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이셨는데, 그나저나 우리 이병호 팀장님은 왜 어머니 목소리 내면서 몸은 왜 이렇게 막 쓰다듬고 왜 그러시는 거야?
3: 부끄러워.
2: 몸을 베베 꼬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사연을 보니까 그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진짜 한 번도 안 밀리고 낸 효자 보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작 암에 걸리니까 치료비 보장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옛날에 들어둔 보험도 저러는 거 아니야? 하고 좀 가슴 철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20년 된 오래된 보험이니까 당연히 좋은 보험이겠지.
2: 맞아요.
0: 이 생각부터 사실 버리셔야 되는데요. 보험은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좋은 보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보험일수록 지금 내가 받는 치료 방식과 보장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2: 보통 우리가 이제 보험하면은 내가 오래 가입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또 많이 부었으니까 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20년 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왜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3: 네, 여기서 그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연자님은 어머니처럼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보험료를 낸 경우 본인은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이 정도 냈으면 암에 걸렸을 때 웬만한 치료가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청취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 총액만큼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입한 특약과 약관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서 보험금이 결정되고요. 입원 일당이 가입되어 있는데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입원 일당은 안 나오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입원 일당 뭐 통원 치료비는 바뀌어서 또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2: 뭔가 배신감이 드는데.
3: 맞습니다.
2: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보험을 좀 꺼내가지고 뭐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0: 네, 딱 세 가지만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암 진단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가 어떤 조건에서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앞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를 확인하고 이게 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뭔가 내 보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0: 절대 그래서는 안 되시고요. 그게 가장 많이 하는 두 번째 실수입니다. 기존 보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20년 전 보험에도 지금은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보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보장은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보험을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 살릴 것과 정리할 것 그리고 부족한 것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그러니까 오래된 보험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안 좋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절대

0: 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보험을 통째로 해지하기 전에 살릴 것과 정리할 것을 좀 나눠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섣불리 결정하면 좀 안 되겠어요.
1: 네, 절대 그 보험 증권 한 장으로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20년 전 보험이라도 가입 시기, 가입 금액, 특약, 갱신 여부에 따라서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뭐 이런 보험 무조건 해지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0: 그렇겠네요.
1: 증권 전체를 보고 수술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뜯어봐야 되고요. 어떤 보장은 지금도 가치가 있는지, 어떤 특약은 보험료만 내고 불필요하게 납입하고 있는지 아닌지, 암치료비에 실제로 빈틈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0: 아무래도 이게 오래된 보험이다 보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보험이 많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작 아팠을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네, 사연자님처럼 20년 동안 30만 원씩 냈는데 막상 필요한 치료비는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험료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만큼 실제 보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 보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월 보험료 30만 원의 보험이더라도 이게 또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좀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2: 그럼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매달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뭐 입원 일당이나 활용도가 낮은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반대로 보험료는 10만 원대인데도 암 진단비나 수술비, 치료 관련 보장이 훨씬 탄탄하게 구성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금액만 보고 나는 이 보험을 잘 준비했어 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0: 맞아요.
1: 뭐 신약 신기술도 많이 생겨가지고 꼼꼼히 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 뭐 10년 전만 암에 걸리면 보통 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암 병기에 따라서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암 종류와 병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수술 입원도 굉장히 좀 짧아졌어요.
0: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1: 그렇죠.
0: 그러잖아요.
1: 뭐 통원으로만 뭐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점검할 때는 단순히 암 진단 자금이 얼마입니까가 아니라 여기서 끝내고 안 되고요. 암 치료 자금이 암 진단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됐을 때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진단보다는 치료에 대한 부분이 고가 치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0: 맞아요.
1: 진단 자금 위주보다는 좀 섞어서 좀 많이 좀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0: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냐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장롱 속에서 어머니 보험증권을 발견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 게 청취자님 보험을 꼼꼼히 점검해볼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셈인데요. 어머님 보험을 통해서 본인 보험의 문제까지 발견했잖아요.
0: 맞아요.
2: 뭐 어디 아프고 나서 뒤늦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내 보험을 확인하게 된 게 정말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내 보험을 점검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뭐부터 보면 될까요?
1: 네, 단순히 암 진단비가 얼마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진단부터 수술, 항암치료, 통원치료까지 이 모든 과정에 내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0: 네.
1: 20년 된 보험이라면 보험 점검을 건강검진을 해봐야 되겠죠. 네, 보험료도 계속 나가는데 정작 내가 필요한 순간에 받을 때 보험금이 얼마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이걸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존 보험을 좀 점검을 해봤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새로 가입이 필요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새로 가입할 때도 꼼꼼하게 봐야겠죠?
1: 네. 보험을 또 새로 가입할 때는 네. 어떤 치료가 대상인지 어떤 암이 그러니까 암도 포괄적으로 보상을 하는지 어떤 암은 또 빼고 보상을 했는지 그리고 최초 1회인지 그러니까 보통 진단 자금은 원래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상이 되는지 어떤 치료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급여 비급여 해당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0: 네.
1: 그리고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보장 내용을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렇게 체크할 게 많아요.
1: 어렵죠?
0: 네. 어려워요.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매월 30만 원 보험료를 내면서 20년 이상 그렇게 보험을 좀 유지하고 계셨잖아요. 좀 이렇게 보험을

0: 오래 유지한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까요?
1: 먼저 현재 보험을 유지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분리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존 보험에 좋은 진단비가 충분히 있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입원 일당 위주이고 현재 필요한 주요 질병 진단비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보장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항암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에 생활 이런 흐름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요. 다만 모든 것을 특약으로 채우려고 하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겠죠.
1: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장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네, 그리고 그 보험료의 지속 연속성, 계속 낼 수 있는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0: 중요하죠.
2: 그죠. 가장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낼 수 있느냐. 40대 보험을 이제 새롭게 구성하면서 이제 월 보험료가 또 높아버리면 또 갑자기 내가 뭐 실직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득이 뭐 줄 경우에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0: 맞아요.
2: 한두 달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년, 20년, 30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춰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비싼 보험이라고 해도 보장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보험은 내 소득 안의 수준에서 가성비 있게 보장을 제대로 받는 게 이제 보험이 굉장히 이제 소비자한테 유리한 상품입니다.
0: 맞습니다. 이 장롱 속에서 꺼낸 어머님의 20년 된 보험증권 하나가 본인 보험까지 점검하는 전화위복이 됐는데,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내 보험도 저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핵심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1: 네. 오늘의 핵심 딱 세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째,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냈어도 지금 받는 치료 방식과 맞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단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둘째로는 보험료가 많다고 보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0: 네.
1: 뭐 암 진단만 확인할 게 아니라 수술부터 항암 치료, 통원 치료까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2: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릴 것도 분명히 있고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살릴 거 살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서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냥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 해지 전에 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1: 네. 뭐 상담 신청하면 뭐 또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보험이 괜찮다면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0: 네.
1: 불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정리할 부분부터 찾아드리는 게 사실 먼저입니다.
0: 맞아요. 우리 청취자님 사연처럼 20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이게 정작 필요한 치료 앞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다면은 이게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말 나를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보험 관리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서 확인해보긴 어렵다. 전문가들의 확실한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거든. 문자 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정확한 보장 분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볼게요. 규현의 노래입니다. 광화문에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부터 살펴볼게요. 8328님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험에 가입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0: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몰라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입된 보험이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렇게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이런 상황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예요?
2: 네, 그 사망자의 이제 금융 내역을 비롯해서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이제 상속인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만든 제도인데요.
0: 아, 보험만 되는 건 아니네요.
2: 네, 전체로. 오. 네, 금융 내역 조회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연자님처럼 아버님이 보험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무작정 보험회사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이런 공식적인 재산 조회를 절차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좀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퀴즈 먼저 풀고 갈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해요. 저 맨날 이거 혼자 할 때마다 민망했거든요.
1: 그렇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됐다면 자녀가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뭐 일단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은 뭐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O. 네, 오랜만에 와도 틀리네요.
1: 어우,
2: 세게
1: 제가 너무 세게 쳤는데요.
0: 그 감정을 담으셔서 치신 것 같은데.
1: 정답은 X인데요.
0: 왜요?
1: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거는 아닙니다. 뭐 누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지, 한마디로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망 보험금인지, 그리고 사망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남아 있는 건지, 또 실제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0: 아, 문의를 했다고 해서 신청까지 뭐 바로 되는 그런 서비스는 그렇죠. 아니군요. 그러니까 1단계는 보험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거고, 2단계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2: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 계약 목록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0: 근데 이게 실제로 좀 가족들이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놓으셨다거나 또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가족들이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그런데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또 보험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사실 사망보험금만 생각하시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과 관련해서 아직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0: 저 갑자기 문득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거 받을 보험금이 있으면은 보험회사에서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1: 절대 안 알려줍니다.
0: 네, 사람들이. 네.
2: 보험사는 이건 제가 처리해봤거든요. 네. 보험사는 사망진단서가 일단은 제출돼야지 그때 보험금이 나오지 절대 그
0: 알아서 해주는 거
2: 알아서 해주는 거 절대 없어요.
0: 그러니까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게 꼭 필요하겠네요.
2: 그렇죠.
0: 그렇다면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여기서부터 계약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보험마다 내용이 다르죠. 근데 어떤 계약은 사망 보장이 있고 어떤 계약은 뭐 질병이라든가 뭐 사고에 대한 보장이 있고 또 보험료 납입은 누가 계약자인지 이미 납입반 끝나기 또 끝난 계약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실제 청구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를 보고 보험이 3개 있으니까 보험금 3개 받겠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그럼 조회로 보험 목록을 좀 확인을 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런 상속 보험금 점검을 할 땐 먼저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 계약별로 어떤 보험인지,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미청구 보험금은 없는지,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누구인지, 실제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0: 그러면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2: 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보24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 순위에 따라 제한이 되고요. 당연히 예를 들어 온라인 신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이 대상이고요. 방문 신청은 더 넓은 범위의 상속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가족 관계 뭐 증명서 이런 네네. 거 갖고 동사무소 가시면 돼요.
0: 비교적 간단하네요.
1: 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신청 기간입니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0: 중요하네요.
1: 네, 1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0: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청취장님은 아무래도 좀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편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금융 내역부터 뭐 토지, 자동차, 연금까지 한 번에 다 나온다고 해요. 근데 목록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혹시 못 받고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수익자가 누구인지까지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만 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85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직장인입니다. 15년 전에 저축성 보험 위주로 여러 건을 가입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장성 보험은 거의 없고 저축성만 중복돼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앞으로 학원비도 부담되는데 매달 보험료만 8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어서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47세 직장인이시고 매달 보험료가 80만 원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보장성 보험은 거의 없고 저축성 보험 위주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보장이 없는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축이라면 잘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 이게 쌓이는 거 아니에요?
2: 네. 저축성 보험이 많다고 해도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아이고. 저축성 보험은 돈을 넣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바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축 자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사연님처럼 저축성 보험이 여러 개 중복되어 있고 매달 80만 원씩 나간다면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 보험을 더 가입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부담스럽다고 하셨으니까
0: 네, 맞아요. 네,
2: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0: 그러니까 정작 아이 뭐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게 필요한 시점에는 매달 8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보험에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47세라는 현재의 나이와 앞으로 돈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15년 전에는 사실 아이가 어렸고 또 그때는 노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0: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보장이 부족한 건 알면서도 아무래도 오래 유지해온 보험이다 보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쉽게 해지를 못하실 것 같거든요.
1: 네,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은 오래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오래됐다고 또 무조건 해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15년 동안 납입했다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과 해지 환급금 그리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 그리고 만기 시 받을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보험의 목적이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이게 아무래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필요한 돈의 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지금은 아이 교육비와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로 목표가 좀 바뀌었다면 보험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재무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목적과 시기의 변화입니다. 15년 전에는 월 80만 원 보험이라는 게 당연히 가능했죠.
0: 네.
2: 근데 자녀가 당연히 커가면서 생활자금, 교육자금 이런 게 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또 그 사이에 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현금 흐름은 지금 필요한 시점에 매달 80만 원씩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가계 흐름이 상당히 좀 원활하게 좀 안 될 수 있다.
0: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8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좀 보험료를 확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시고요. 저축성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여러 계약이 같은 목적을 중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지했을 때 손실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는 얼마인지, 현재 필요한 보장성 보험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요 다섯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0: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나 저축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보험의 기본 보장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해요?
2: 네, 그게 이번 사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돈을 모으는 것과 위험을 보장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고요. 저축성 보험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뭐 암이나 뇌혈관, 뭐 심혈관 그 큰 질병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이런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0: 아이고.
2: 따라서 저축성 보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0: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월 80만 원의 보험료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월 80만 원이라면 1년에는 960만 원이죠. 굉장히 큰 돈이죠. 네. 월 80만 원 무조건 보험에 넣는다면 과연 가정 순위에서 내가 이게 맞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험료를 줄여서 월 30만 원만 현금 흐름만 만들어도 1년에 360만 원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교육 자금이 더 들어갈 때 우리 애기 학원 뭐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0: 아이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
2: 그렇죠.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1: 꼭 해야 되니까.
2: 뭔가 또 안 해줬을 때 또 마음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비상 예비 자금이 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0: 그렇겠네요. 이게 보험료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월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이 되니까 와 이렇게 또 다른 금액으로 또 다른 노후 자금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된다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1: 네, 현재 월 80만 원의 보험료가 얼마나 필요한 돈인지 또 얼마나 중복된 돈인지 그리고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줄인 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비나 또 비상자금 또 본인의 노후 자금 이렇게 목적별로 다시 배분해야 되는 거죠.
0: 그렇겠네요.
2: 특히 그 사연자님처럼 자녀가 네. 고등학생이고 앞으로 교육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현금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점검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0: 네.
2: 매달 80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려 1년에 960만 원.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1년 동안 더 보내는 것과 지금 확인해서 필요한 곳에 그 자금을 배치하는 곳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겠네요. 이게 저축성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저축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험을 오래 유지했다고 무조건 버티는 것도 또 손해본다고 무조건 해지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뭐 납입한 금액, 해지 환급금, 또 앞으로 낼 보험료까지 좀 다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서 따져보기 힘들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 출연해 주신 전문가분들이 방송 끝나고 무료 상담해 주실 거예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 찾아보기에는 좀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0: 약간 단어도 너무 어렵고.
2: 어려워요.
0: 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6283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화재보험료가 이미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이나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2: 그 내 집에 그 가재도구나 인테리어 뭐 그리고 내가 실수해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준 경우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0: 아.
2: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일단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특히 다섯 가지 정도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세대 내부의 그 화재 피해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가재 도구가 보장되는지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 줬을 때 배상이 되는지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보장 대상과 면책 사항이 무엇인지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0: 사실 저도 화재 보험을 들긴 했는데
2: 네.
0: 한 달에 뭐 2만 원? 뭐
2: 네네, 많이 만 원, 2만 원
0: 네,
2: 선이죠.
0: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2: 네.
0: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보험을 들고 있다면
2: 네네네.
0: 내가 굳이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2: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내 보험료가 비교해서 중복되어 있다면 또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비례보상 내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럼 불필요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0: 오늘 끝나고 당장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1: 그리고 또 화재보험에 네. 그런 화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전제품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또 들어가 있어요.
0: 가전제품 수리비요?
1: 네. 오. 우리 집에 가전 있잖아요. 뭐 네. 요즘에 뭐 안마의자도 많고 뭐 TV, 냉장고, 세탁기 뭐 그런 것도 10년 이내에 가전제품이라면 그 수리를 했을 때 내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0: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다른 세대에 피해가 갔다. 이러면 보상을 또 해줘야 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피해 것도 보상해줘야죠. 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0: 네. 좋습니다. 또 9989님이 업무상 해외 1년 정도 나가게 됐는데 암보험, 실손보험, 뭐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갖고 계시대요.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1: 네. 납입 중지가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나 뭐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수요로 되어 있으면 꼭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과태료가 나오니까 만약에 뭐 오랫동안 가 계실 것 같으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좀 팔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즉시 가입 즉시 바로 효력 발생이 되니까 이것도 그냥 해지를 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중지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해외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바로 또 보장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 없애면 안
1: 굳이,
0: 되는
1: 굳이 이거를 뭐 납입 중지 오랫동안 뭐 그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놔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또 질문을 주셨던 게 그 2년 전에도 6개월 해외를 다녀오셨는데 납입한 보험료 환급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2: 네.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네. 저희도 이제 그 고객분들 뭐 해외 왔다 갔다 하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체류기관을 이제 그
0: 증명을
2: 그 증명서 출입국사무소 떼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만큼 다 돌려줘요.
0: 이것도 내가 발품 팔아서 해야 되는
2: 네네네네.
0: 거죠?
2: 네네네. 절대 그러지 않으면은
0: 환급 받으세요 고객님 이런 네. 거 안 하는 거죠?
2: 보험금이라든가 네. 뭐든 보험사에서 먼저 이렇게 하세요라고 절대 안 그래요.
0: 네. 아, 좀 해주시면 얼마나 네. 좋아요. 네.
2: 못 받은 보험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소비자분들이.
0: 그거 좀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2: 네. 어떤 거예요?
0: 뭐 못 받은 보험금 있는지.
2: 아, 그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그게 네. 누적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 지금 한 해에 뭐 지금 안 한 보험권 이 네네. 건수라 금액이 나와 전체적으로 아.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0: 내가 혹시 못 받은 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주신다면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1: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나쁘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증권에 내 보장 내역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보장 내역을 확인해 봐라. 네.
2: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준비하고 10년 전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20년 전에 가입한 분도 있으시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 의료 기술과 그 보험이 맞았는데 지금 달라졌거든요.
0: 그렇죠. 암 치료만 해도 또 방법이 네, 그쵸.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 예전에 맞지만 지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험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걸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기존 걸 점검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해지하시기 전에 우리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끝곡 유나의 우산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구간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도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의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뒤로 청담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하남 방면으로 정체고 김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한강다리 건너기 성수대교가 양방면 어렵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강남대로가 신사역에서 양재역 양방면에서 정체고 반포대교도 강남 성모병원에서 서초 삼동사거리 양방면에서 속도로 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기흥 부근에서 버스의 추돌사고로 갓길에서 처리작업 중이라 주변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you afraid of no ghost? I ain't afraid of no ghost.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我伴你。
1: TBS 캠페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내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뒤로 복정에서부터 밀리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한강대교도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의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반포대교에서부터 쭉 정체가 됩니다. 이후로도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석임제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도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 김천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승용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또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도 정체 구간 많은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어서 더욱 불편합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남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김포 방면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방면 원효대교 부근 1차로 고장차가 있는데 한강대교에서부터 밀려서 이후로도 월드컵대교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구간에 1차로 고장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으로 불편합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서울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꿀이 있지요, 꿀. 꿀은 상하지 않는데요. 3000년 전 이집트 무덤에서 나온 꿀. 아직도 먹을 수 있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The White Strippers, Seven Nation Army 들으셨습니다. 꿀이 안 상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상해? 그러고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수분이 18% 미만이어서 세균이 살 수가 없다네요. 그리고 산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세균이 설사 침투를 해도 바로 죽는데요. 그리고

버리놓는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꿀이 좀 신기하네요. 집에서 쓰는 꿀은 이제 뚜껑을 열면 공기 중 수분을 빨아들여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아주 좋은 상식 같습니다. 꿀은 꼭 밀봉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왜 웃었냐면 황정호 PD가 지금 요즘 꿀 드세요? 이러고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해가지고 네, 믿을 것도 없이 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the 1965 Be My Mistake 이어서 Fleetwood Mac Everywher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순우디 어제 비둘기 안녕을 들려주셨는데 졸려서 다 못 듣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함춘호의 포크송에 얘기했더니 다시 들려주셔서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진짜. 이 하드락이나 헤비메탈은 안 되겠지만 이 포크송은 저희에서 못 들으면 그렇지 함춘호의 포크송에서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네 일산 멋쟁이 주님 고마워요.

엔슬렉스, 매드하우스. 이어서 조니 미첼, 빅 옐로우 택시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어우, 엔슬렉스 노래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6442번님, 잘 들으셨죠?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다녀온 감흥이 아직까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글렌 책. 이게 우리나라 밴드인데요. 60S 카딘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읽어야 되나?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891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께서 철학적인 주제를 다뤄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고민 보내봅니다. 어릴 때 아빠가 보시던 바둑방송을 옆에 앉아서 흥미롭게 보곤 했었는데 돌을 놓는 것보다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오래 고민하는 모습이 똑똑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빠르게 결론 내리지 않고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른 같고요. 동경하게 됩니다. 저는 결정이 빠른 편인데 그게 복잡한 상태를 못 견뎌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너무 빨리 결론 지어서 단정해버렸거나 아쉬움으로 남은 선택도 있고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일직선을 그리면서 고요한 상태를 만드는데 단점은 자주 하다 보면 정말 멍해져요. 저는 장고를 버틸 만한 내구력이 필요한 걸까요? 선택한 걸 후회치 않는 쿨함이 필요한 걸까요? 문자가 길어져서 보낼까 말까 하다가 보내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8913번님. 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 딱 하나. 복잡한 걸 견디는 법입니다. 8913번님, 결정 빠른 거요. 성격이 빠른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싫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빨리 결론 내려버리면 속은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시원함이 사실은 문제예요. 빨리 정해지면 빨리 편해지죠.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안 보고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머릿속에서 일직선 그리면서 고요한 상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인데요. 명상하고는 조금 다르죠. 복잡한 거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걸 직선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멍해지는 거겠죠. 선택하고 후회 안 하는 쿨함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근데 쿨한 사람은요, 빨리 정하지 않아요. 천천히 보고 정하고 그리고 나서 정했으면 안 돌아보는 거죠. 8913번님이 빨리 정하고 후회가 남는다고 쓰셨는데 조금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상태 그거 견뎌야죠. 인생이 원래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할 때 눈 감고 직선 그리는 거 그거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 뜨고 복잡한 그대로 두세요. 아, 지금 복잡하구나 하고 그냥 두세요.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내지 마세요. 오늘 복잡하면 내일 아니면 모레 해도 되지요. 나름의 이런 규칙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쿨하다는 거 이건 결정 후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정 전에 이 복잡함을 견딜 때 생기는 게 쿨한 거죠. 8913번님, 가끔 머릿속으로 멍해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복잡하고 생각하기가 싫어서 뇌가 자동으로 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끄지 말고 그냥 켜두세요. 저도 8913번님 쿨한 결정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크레안베리스 드림스 들으셨습니다. 8913번님 오늘 어떻게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결정을 하실 때 확신에 찬 결정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쿨해지게 되겠죠. 네, 좀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개꽃님 오늘 제 사연 읽어주시고 고민 해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누디님 말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신경 안 쓰겠습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스누디님 감사합니다. 안개꽃 올림. 아, 좋으네요. 진짜 이렇게 또 고민 해결을 해주셨다고 막 감사하다고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그만한 그릇은 못 되는데 저 이 말 참 좋으네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쓰신 말. 제가 또 하나 배웁니다. 안개꽃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행히 나름의 고민이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또 저도 너무 좋으네요.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연 계속 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Arctic Monkeys, Do I Wanna Know. 이어서 U2, Beautiful Day. U2 노래는 468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지요. 유튜브 뷰티풀 데이 오랜만에 듣네요. 고맙습니다. TBS의 정상화 응원합니다. 새벽 공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을 세 번이나 써주셨네. 네, 4684님 고마워요. 브라이언 아담스입니다. Summer of 69.

브라이언 아담스 Summer of 69 들으셨습니다. 내일 모레인가? 9월 4일 인천에서 저희 권순우 밴드 공연이 있습니다. 한두 번 안내는 해드렸는데 샵 0951번으로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연도 보고 공연 후에 같이 대화도 좀 나누고 이럴 때 한번 얼굴 보는 거죠. 뭐. 9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고요. 참여 가능하신 분들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저희 작가가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겁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검정치마 안티프리즈 들으실 건데 오늘 마지막 곡을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끝나면 저희 권순우 밴드 곡을 살짝 듣다가 끝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검정치마 안티프리즈 들으시면서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권,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50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양화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여의 하류부터는 고장차 처리 중인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오산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 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 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때문에 전면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화선아들목 부근인데요. 대형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현재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고 지점 앞두고는 3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요. 속리산나들목 이전에 계신 분들은 속리산나들목에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한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비로 2km 구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후지분기점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계양부터 4km 구간 밀리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인데 내부순환로에서 양화대교로 진출하는 램프 구간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동대로 송파세무서에서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 쪽으로는 사고가 발생해서 6차로가 통제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구리 방면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사고 처리 중인 한남대교까지 이어지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수락 지하차도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한남분기점 진입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원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부천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 습도는 92%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